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소르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은 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민영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자영업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영주체입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신기술, 신산업, 신업태, 신모델을 핵심으로 하는 사신경제 자영업자가 4,010만 9천 가구에 달해 연 5년째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민영경제촉진법을 실시한 이후 자영업자가 직면한 창업투자, 형태 전환과 첨단화, 시장 퇴출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자영업자 등록관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경영권 승계의 편리를 제공하는 면에서 해당 규정은 자영업자 상속인이 변경 등기를 통해 경영을 승계하고 발전을 이어가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형태 전환과 승격 과정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자영업자를 발전 단계에 따라 생존형, 성장형, 발전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고 유명, 특색, 량질, 신형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편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 더 나은 경영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45편 자주적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세계 객가인의 도시 매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안원로광 노동자 운동기념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수학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소만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45편 자주적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청석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자주적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뛰어난 혁신형 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신시대에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지능전략을 실시하고 현대화 건설에 대한 인재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인재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전략적 포치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인식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주적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하는 것은 우리 당이 지난 100년간 분투해오면서 이어온 훌륭한 전통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건된 그날부터 중국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확고부동하게 실천해왔습니다. 지난 100년간 급변하는 정세 하에 우리 당은 분투하여 휘황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시기이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이든 특히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 들어서서 우리 당은 시종일관, 인심결집, 인격완성, 인력개발, 인재양성, 인민행복 도모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우리 당은 간부와 군대에 대한 정치문화교육, 노동자와 농민 대중을 상대로 하는 문맹 퇴치 운동으로부터 현대 교육 제도의 보완에 이르기까지 당이 인재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인재 양성, 인재 유치, 인재 사용이 서로 맞물리는 정책 체계를 완비하는 데 이르기까지 인재의 자주적 양성, 각 분야 인재의 결집, 인재의 단합 및 선도 등 이론적 혁신과 실천적 모색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면서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일맥상통의 훌륭한 전통을 형성했습니다. 우리 당은 창건 초기의 작은 홍선, 즉 50여 명의 당원에서 오늘날의 거대한 항선, 즉 9,600여만 명의 당원으로 발전하면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해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간고분투함으로써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신중국을 창건했고 중국 특색

0: 사회주의 길을 개척했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룩함에 있어서 당이 령도하는 인재사업이 모두 극히 중요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역할을 발휘하였으며 우리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이 훌륭한 전통을 계속 빛나게 이어가야 합니다. 둘째, 자주적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하는 것은 중국 특식 사회주의 신시대에 더욱 중요한 전략적 이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명맥은 인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인재 자원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제1자원으로서 인재 경쟁은 이미 종합 국력 경쟁의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재는 한 나라의 종합 국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고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자원이며 하드 파워든 소프트 파워든 결국에는 인재의 실력에 의하여 결정되고 국가의 강성은 인재에 의거하고 인재의 양성은 교육에 의거한다고 깊이 있게 지적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더 나아가 도덕 품성과 재능을 겸비한 자질 높은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장원한 발전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튼튼한 물질적, 기술적 토대가 없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없고 규모가 방대하고 구조가 함리하며 자질이 뛰어난 인재대오가 없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순조롭게 실현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자조적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인재 자원에 의한 경쟁 우위를 서둘러 형성하고 현대화 건설에 강력한 인재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셋째, 자조적인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하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인재 정책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은 대국으로서 인재의 수량, 질적인 수준, 구조에 대한 요구가 전방위적입니다. 이처럼 방대한 수량의 인재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반드시 주로는 자조적인 힘에 의거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 공급에 자조적 통제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확정된 총체적 요구에 따라 자조적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은 바로 국내 국제 정세가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인재의 자조적 양성을 더욱 중시하고 뛰어난 혁신형 인재를 적극 육성하여 그들이 민족 부흥의 중임을 떠매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한다는 것은 국내와 국제 두 대국에 입각하여 세계적인 중요 인재 중심과 혁신 고지를 서둘러 건설하고 지역 간 인재의 합리적인 분포와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며 해납 백천의 드넓은 흉금으로 시급히 부족한 인재를 유치하고 국제적인 인재 교류를 강화하며 각 부류의 인재를 잘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조적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하려면 노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며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하는 방침을 계속 견지하고 인재발전체제와 기재개혁을 심화하며 인재를 진심으로 아끼고 정성껏 육성하고 성심껏 영입하고 세심하게 등용하며 인재를 갈구하는 격식에 구애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을 당과 인민의 사업에 결집시켜야 합니다. 또한 광범한 인재들이 당을 사랑하고 조국에 보답하고 헌신적으로 맡은 바 사업에 최선을 다하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안정된 일터에서 시름 넣고 사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와 기재를 완비하여 각 부류 인재의 혁신 활력과 창조 잠재력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조적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룡들의 하고가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어지는 문화중국 행순서에서는 세계 객가인의 도시 매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고장, 축구의 고장, 산가의 고장이라 불리는 매주는 세계 객가인의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풍부한 객가 문화와 청명하고 열정적인 객가인, 객가인의 독특한 가옥 토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순박하면서도 열정적인 객가인 도시 분위기와 과거 번창하던 중원에서 미개발지대인 이곳에 이른 객가인 선민들이 이 세상에 남긴 눈부신 문명사입니다. 옛적에 가흥주라 불린 매주는 광동 동북부, 광동과 복근, 강서 세계성의 접경지대에 위치했습니다. D급자로 매주를 감돌아 흐르는 매강이 도시를 강북의 구도시와 강남의 신도시로 나눕니다. 매주는 역사적으로 령남의 여러 지역과 경성 지역에서 남쪽 바다로 나가는 수륙교통의 중추였고 이에 따라 매주는 줄곧 광동과 복근, 강서 접경지대의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예로부터 중국 동남 변방의 정치 중심과 군사적으로 서로 다투는 중요한 지역인 매주는 매주를 얻으면 복근과 강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매주의 문화는 풍부하고 다채롭습니다. 일찍 신석기 시대에 이곳에서 생활한 백월 선민들이 눈부신 백월 문화를 창조했고 진나라 때부터 청나라까지 이르는 2000여 년 동안 매주는 줄곧 중국의 중원 문화와 남방 토착 문화가 어우러진 곳이었으며 그로 인해 문인 묵객들이 집중된 이곳은 객가 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중원에서 남하한 객가인의 조상은 다수가 선비들이었으며 그들은 남방에 와서도 교육과 문화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북송 초반에 중원을 떠나 매주에 와서 정착한 관리 류원성이 첫 서원을 세워서부터 천년이 넘는 동안 매주의 학구열은 식지 않고 여전합니다. 천년 동안 과거 시험에 합격된 매주의 선비는 아주 많습니다. 자료에 기록된 사람만 봐도 과거 시험에 합격된 진사는 121명, 한림원 학사는 33명, 향시에 합격된 거인은 1645명, 향시의 수석 합격자 회원은 17명에 달했으며 1차 시험에 합격된 공생은 16479명이나 됩니다. 산이 8알이고 물과 밭이 각각 1알인 매주는 산악지대에 위치해 사람과 산은 많으나 경작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많은 매주인들이 살 길을 찾아 바다를 건너 기타 지역의 중국인들과 함께 세계 67개 나라와 지역에서 생활하는 화교종 일원으로 되었습니다. 중화민국 초반부터 화교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오면서 매주는 광동에서 중요한 화교 고향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중원 문화와 백월 문화가 융합된 매주는 풍부한 역사 문화 유적을 보존합니다. 매주에 남아있는 신석기 시대 문화 유적은 398곳에 달하고 고대 도요지는 87곳, 고대 무덤은 179기, 고건물은 206채에 달합니다. 그중 소한 시기의 장락대 건축 유적과 매서의 신석기 시대 도구 작업실 유적, 한나라 때의 천불철탑, 당나라 때의 사원인 령광사 등은 모두 국보급 문물들입니다. 이 밖에 매주에서는 또 천년 동안 우뚝 솟아있는 천불탑과 명나라 때의 우물증적, 청나라 때 시인인 황준원의 생가, 송나라 때의 석교 장원교, 공자의 사당 공자묘 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965년에 세운 천불탑은 매주의 동산마루에 우뚝 솟아있습니다. 무쇠로 조조한 탑에 천기의 불상을 부조기법으로 조각했다고 해서 천불탑 혹은 천불철탑이라 부릅니다. 전체 높이가 36m에 달하고 9층으로 된 천불탑 제1층에는 탑의 축조시대를 적은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그 위에 지붕을 만들고 반짝이는 기와를 얹었습니다. 탑의 옆에는 천불탑에 관한 황존원의 시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인경려라 부르는 황존원의 생가는 매주에서 동쪽으로 3km에 떨어진 주계 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경려라는 명칭은 동진대의 시인 도연명의 사람 사는 곳에 오두막을 지었지만 시끄러운 마차 소리 전혀 들리지 않네 라는 식구에서 왔습니다. 매주는 또 유명한 축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매주가 축구운동을 시작한 시기는 청나라 때인 18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 선교사가 근대의 축구 기술을 매주에 전파했습니다. 1907년 중국 근대혁명의 선구자 손중산이 동맹회의 화교 지도자 온종구와 사일교를 그들의 고향인 매주에 파견해 송구 체육회를 설립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체육학교를 설립하고 축구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손중산 선생은 이런 활동의 취지를 신의 혁명을 위한 군사인재들을 키우는 데 두었습니다. 1930년대 내외의 축구계를 들썩하게 하며 아시아 축구의 왕이라 불린 리해당이 바로 매주의 오화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매주의 대중축구운동은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매주는 국가팀과 13개 성시팀을 위해 230여 명의 축구선수와 코치를 육성했습니다. 그중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선발된 매주 출신의 선수는 30명이 넘습니다. 천년 역사의 옛 사찰 령광사는 광동 4대 유명 사찰 중 하나입니다. 당나라 때인 860년대 반려권 스님이 이곳에 오두막을 짓고 수련했습니다. 반려권 스님 원적 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사원을 지어 그를 기렸는데 그 사원이 바로 령광사의 시작입니다. 오늘날까지 보존된 령광사는 명나라 후에 보수한 것인데 향불을 아무리 많이 피워도 사원 밖에서는 연기한 줄도 보이지 않고 사원의 고목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건물의 지붕에 낙엽 하나 남지 않는 기이함을 자랑합니다. 향불 연기가 사원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낙엽이 지붕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건축 과학예술의 일대 창조라 할 수 있습니다. 객가인의 최종 형성지와 최대 집거지인 매주는 명실공히 세계 객가인의 도시입니다. 매주의 객가 민속은 줄곧 중원 한족의 전통 풍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현의 발음을 대표로 하고 옛날 하남의 억양을 유지하는 매주 객가인의 언어는 중국 한어 8대 방언 중 하나입니다. 반달 모양으로 된 민가 위룡옥과 둥근 토담집 토위루 등 매주 객가인의 건물은 더 유명해 화하의 일절로 불립니다. 객가의 산가는 시경의 품격을 띤 하늘의 소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해마다 매주의 산가절이 되면 현지 사람들은 물론이고 고향에 돌아온 화교들까지 모두 노래 축제 현장을 찾아 명절의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정말 그립소를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안원로광 노동자 운동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원로광 노동자 운동기념관은 기념성 혁명박물관입니다. 강서성 평양시 안원구 안원진에 위치해 있으며 전시는 1956년에 설립된 안원로광 노동자 클럽 유적지 전시장입니다. 안원로광 노동자 운동기념관의 부지 면적은 200모, 건축 면적은 4245평방미터, 진열 면적은 24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2022년 말까지 안원로광 노동자 운동기념관의 소장품 수량이 2653건에 달하고 진규한 문물은 2204건에 달했습니다. 안원로광 노동자 운동기념관은 1921년부터 1930년까지 중국 공산당이 안원로광 노동자들을 지도해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대항해 파업투쟁과 농민운동, 무장투쟁을 진행한 역사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의 전시 내용은 6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문자 그림과 실물 외에도 광부들의 고난, 대파업, 로농 연맹 등 대형 조각들도 있습니다. 안원의 혁명 문물은 매우 풍부한 바, 근 100년 내 안원 노동자 운동, 추수 폭동과 혁명 근거지 건설 등이 중국 혁명사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고, 대량의 혁명 활동, 특히는 당의 지도 활동 예터와 진규한 혁명 문물들을 보존했습니다. 안원로광 노동자 클럽은 안원로광 노동자 총파업이 승리한 후 노동자들이 스스로 기부해 모스크바 대극장의 양식에 따라 설계하고 건설한 것입니다. 이는 앞뒤 두 채로 나뉘어져 있으며 앞동은 클럽 사무실인 바 벽돌 나무 구조의 2층짜리 건물입니다. 내부에는 주임단, 재판위원회, 회계조 등 사무실과 대표회의실, 클럽 직원 침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노동자 강연장으로 벽돌과 목재 구조로 된 4층짜리 건물입니다. 강연장의 정면에는 막스 레닌상이 걸려있고 양측에는 붉은 천의 대련이 걸려있습니다. 대련에는 단결 정신이 있고 계급의식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클럽은 1920년대 안원 노동자들의 혁명활동 중심지이자 중국 노동자들의 첫 공유회 건물입니다. 1982년 2월 국무원은 이를 국가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했습니다. 안원로광 노동자 운동기념관은 중국 공산당이 평양 탄광과 평양 철도 노동자 혁명운동을 영도한 데 관한 문물을 수집하고 보호하며 혁명운동을 연구하고 선전하는 역사 클럽입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수학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려놓자, 내려놓자. 내려놓으면 비로소 행복해질 것이다. 이는 산동에서 살고 있는 71세 할아버지 리베성이 지난 10년간 자신한테 한 말입니다. 그가 내려놓고 싶은 것은 돈이나 리익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1978년, 두 번째 치른 대학 입시에서도 실패를 맛본 리베성은 수학 연구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지을 때도, 큰 도시에서 마기를 할 때도, 도로 청소를 하든 건물 내부 청소를 하든 그는 시간만 나면 수학 문제를 풀었고 이는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생계의 압력으로 그는 몇 번이고 내려놓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수학 문제를 적은 필기장은 1000페이지를 넘겼고 그 위에는 풀이 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반평생 기울인 심혈은 도대체 얼마나 큰 학술적 가치가 있을까? 리베성에게 있어 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을 오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있어 산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베성은 자신이 걷기로 한 길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깊은 밤, 아파트 단지의 반지하에는 따뜻함을 안겨주는 노란색 전구가 겨우 10평방미터도 안 되는 방을 힘겹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얀색 벽은 물이 샌 흔적으로 얼룩덜룩했고 전선들도 정리되지 않은 채 방을 가로지르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벽과 침대 사이, 선반들 사이에 다양한 종이봉투며 비닐봉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는 71세 리베성 어르신이 집이 조금이라도 정연해 보이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는 이 집에서 가장 값진 것이 그의 필산지라고 말합니다. 높게 쌓인 필산지 위에는 방정식과 각종 기호, 숫자들이 빼곡히 씌워져 있었습니다. 청소공이자 수학 애호가 리베성은 늘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청소년을 하는 것은 수학 연구를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그는 작은 의자에 앉아 다리 위에 필산지를 놓고 끄적입니다. 그는 대수와 기하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고중 때부터 리베성은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하신 공식과 정리들은 그에게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 그 어떠한 오차도 없이 깔끔한 매력이었습니다. 1978년, 두 번째 도전으로 치른 대학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호미를 메고 농산일에 몰두했습니다. 수학의 의미가 더 이상 시험이 아닐 때 그 매력은 배로 늘었습니다. 젊어서는 농산일을 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봄에는 땅콩을 심고, 여름에는 밀을 베고, 가을에는 고구마를 캐고 옥수수를 뜯었습니다. 그는 늘 종이와 펜을 들고 다니며 수학 문제 풀이법이 떠오르면 재빨리 적어놓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일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마을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며 담배를 피울 때도 리베성은 옆에 앉아 머릿속으로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1998년, 43세 나이에 그는 처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의 짐은 오로지 옷 몇 벌에 수학 문제들 뿐이었습니다.

0: 월급을 받는 일은 그렇지 못합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했지만 밥벌이를 하려면 무조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없으나 끈기는 있습니다. 리베성은 건물 장식 폐기물들을 주워 그 위에 빼곡히 유도 공식을 적으며 필산지로 사용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나뭇잎,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나르는 벽돌, 이는 모두 리베성의 수학 문제로 재탄생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그가 무엇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수학 문제를 푼다고 배가 채워지냐며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리베성은 자신이 풀어낸 문제들을 종이에 적어 파란색 찻잎통에 넣습니다. 통 안에는 그동안 리베성이 연구한 문제들이 대수, 평면기하, 립체기하 등으로 분류되어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의 필산 과정은 열몇 표지에 달했고 어떤 것은 백여 표지에 달했습니다. 이는 또 40여 년간의 고독을 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평가에 따르면 리베성의 연구 결과는 사실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고중 수학 교과서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리베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을 오르려는 사람은 산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 누가 있든 오로지 산을 오르려는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라 해도 모두 저마다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누가 있든 오로지 자신이 갈 길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리베성이 청소년을 그만둔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 직면에서도 해결책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까지 안 되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수학처럼, 인생처럼. 그가 확신하는 또 한 가지는 수학 문제들로 가득한 찻잎통은 계속해 채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어머님 흘리시던 눈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소만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만은 24절기의 8번째 절기로서 비교적 독특합니다. 그것은 직접 계절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기후의 랭요를 표시한 것도 아니며 밀다위 곡식들이 아직 채 포만되지 않은 상태라 소만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무렵은 따사로운 햇빛이 대지를 비추고 벌판을 바라보면 곡식들이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수소와 옥수수는 사람의 키 절반 정도로 자랐고 밀 이삭들이 하늘을 향하고 오라지 않아 무르익을 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만은 여름 기운이 점차 짙어가는 때라는 뜻입니다.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서 녹음이 짙어지고 더위가 나며 밀, 보리 등 여름 곡식이 여물기 시작합니다. 씨부침과 벼 모내기를 시작하며 산과 들에는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므로 꿀벌치기를 크게 벌립니다. 소만은 니파와 망종 사이에 들며 음력 4월, 양력으로 5월 20일이나 21일에 해당하며 태양 환경은 60도입니다. 소만이면 날씨가 여름에 들어서 여름 기분이 나기 시작하며 식물이 성장합니다. 모내기, 가을뿌리 먼저 베기 작업에 여러 가지 밭농사의 김매기가 줄을 잇게 됩니다. 모판을 만들면 모내기까지 모의 성장 기간에 옛날에는 45일 내지 50일이나 걸렸으나 지금의 비닐 모판에서는 40일 이내에 충분히 자라기 때문에 소만의 모내기가 시작되어 1년 중 제일 바쁜 계절로 접어들게 됩니다. 소만이 되면 보리가 익어가며 산에는 부엉이가 옵니다. 이때쯤이면 보릿고개란 말이 있을 정도로 양식이 떨어져 가난하고 힘겹게 버티던 시기입니다. 옛사람들은 소만으로부터 망종까지의 시기를 다시 5일씩 3으로 등분해 초고에는 쓴바귀가 뻗어오르고 중후에는 냉이가 누렇게 시들며 마루에는 보리가 익는다고 했습니다. 쓴바귀는 꽃상추과에 속하는 단연초로서 뿌리나 줄기, 잎은 이 무렵 식용으로 널리 쓰입니다. 또 초고를 전후해 즐겨 시식하는 냉이국도 예로부터 유명합니다. 보리는 말후를 중심으로 익어 밀과 더불어 여름철 주식을 대표합니다. 소만 무렵 심하게 가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물 준비를 부지런히 해두기도 합니다. 음력 3, 4월이면 권농의 달이라 해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봄바람과 더불어 모판을 만들면서부터 농산일이 바빠집니다. 경운기와 뜨락도르를 이용한 논갈이, 모판 만들기, 벼씨 뿌리기, 올콩 심기와 면화, 참깨, 아주까리 파종 등으로 일손이 딸릴 때입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주미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식혁신, 이론혁신, 방법혁신을 착실히 추진하여 철학사회과학의 고품질 발전에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해야 합니다.
0: 제21차 UN 위삭절이 무속시에서 개막했습니다.
1: 신시대 연양 전면적 지능 추진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고 중국식 현대화 청해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엮어가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가 미호족 상주 인구에 대한 기본 공중봉사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1: 뉴스에요. 시사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 철학 사회과학의 자주적인 지식체계를 신속히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더 잘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에 철학 사회과학 분야는 일련의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을 내놓아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더 많은 지혜와 힘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룡하 하란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소하릉 유적지는 산을 등지고 강을 마주한 지형으로 천년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장엄한 기계를 간직해왔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문명과의 만남, 문화의 융합을 품은 천년의 이야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역사 신비의 비해를 벗긴 것은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8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소하 통지였습니다. 얼마 전 국내외 대형 소하 역사 조작의 공백을 메운 이 작품이 전국 사학계 우수 성과로 선정됐습니다. 룡하대학 민족역사학원 도근록 원장은 국내에 소장된 모든 소하 문자 문헌을 촬영하고 정리하여 출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해외와도 협력 관계를 맺어 공동 정리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소하 통지라는 역사 조작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소하학, 철학, 사회과학 연구에 에너지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성한 덕목으로 풍조를 인솔하고 오산 작품으로 인민에게 기여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철학적 사회과학 연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에 기초하여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리론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작에 해 1년의 철학적 사회과학 연구 성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남 홍기고 간부학원의 홍기고 정신 선전 강연 말량 행사 현장에서 상황식 당수업 홍기고 정신 영원하리가 강연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남 홍기고 간부학원의 청년교원 장정정은 우리는 조국 대제에서 논문을 쓰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미 600여 명의 수로 건설 체험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완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정정 교원은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온 후 자료들을 신속히 성과로 전환해 교재로 정리 출판함으로써 교재를 통해 우리 당이 인민을 이끌고 림현 강산을 재배치한 분토 과정을 잘 이야기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시대에 발맞춰 인민 중심을 견제해야 합니다. 2019년 3월 습금평 총서기는 전국 정역 13기 2차 회의에 참석한 문예계와 사회과학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철학 사회과학 종사자들은 현장 조사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면서 인민의 생활 상황을 이해하고 대중의 사상적 맥박을 파악하며 대중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 의문점을 해석해주고 도리를 설명함으로써 학문이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작이 해에 철학사회과학 분야는 더욱 강력한 역사적 주도성과 학술적 책임감으로 중국의 자주적 지식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강산 대학은 철학사회과학 업무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논술을 근본 준칙으로 삼고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종점 연구기지 등 고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학과 플러스 플랫폼 플러스 프로젝트의 고품질 발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정강성화 지능형 두뇌 1.0 버전은 디지털 지능화 수단을 통해 홍색 자원의 혁신적 전환을 힘을 입어 영산홍 청년 예술 사상 정치 수업 등 특색 있는 인재 양성 브랜드를 통해 사상 정치 교육이 기름진 홍토에 뿌리 내리고 시대적 실천에 융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강산대학 왕해군 학술 부교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강소대지를 깊이 경작하고 홍색문화 전승, 로혁명 근거지의 고품질 발전 등 중대 과제에 집중해 높은 수준의 대화를 양성하며 고가 전략에 기여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정강산 특색을 가진 고품질 성과를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중국 특색 초락 사회과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 큰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작에 의해 중국 특색 초락 사회과학 건설이 더욱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국가 초락적 사회과학 문헌센터의 데이터 총량은 2,800만 건을 넘어섰고 조회수는 19억 회를 초과했으며 이용문판 사이트의 해외 등록 사용자는 전 세계 201개 국가와 지구에 보급됐습니다.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더 잘 답하는 것을 좌표로 삼아 초락 사회과학 연구 분야는 중국의 기반을 두고 세계를 내다보며 인민을 가슴에 품고 책임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더 많은 지혜와 힘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제21회 유엔 위탁절이 5월 26일 중국 강소성 무석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호영이 축하 편지를 보내 유엔 위탁절 기념일에 축하를 전하고 축하 행사에 참석한 귀빈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왕호영은 위삭절은 세계 불교도들이 부다의 탄생, 성도, 열반을 기념하는 중요한 명절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위삭절 국제리사회는 유엔 결의 정신을 계승하고 불교와 자비와 평화 정신을 발양하며 각국 각 지역 불교계의 우호적인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각국 이민의 친선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왕헌영 정협주석은 중국 정부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계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확고히 수호하며 글로벌 관리체계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세계 각국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보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 글로벌 관리 창의를 잇따라 제기함으로써 혼란이 얽힌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주입하고 글로벌 문제 해결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중국 불교계가 독립자주, 평등우호, 상호존중의 기초에서 각국 각 지역 불교계와의 우호교류를 강화하고 유엔 위삭절 국제리사회 등 국제불교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종교대회와 문명교류 상호참조에 폭넓게 참가하여 중외 인민의 우정을 증진하고 항구적 평화, 보편적 안보, 공동 번영, 개방적 포용,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참석한 귀빈들과 많은 불교계 인사들이 불교의 훌륭한 전통을 발양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며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지혜와 힘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제21회 유엔 위삭절은 유엔 위삭절 국제리사회가 주최하고 중국 불교협회와 강소성 불교협회가 주관했습니다. 유엔 위삭절 국제리사회 바티흐 이상과 67개 나라와 지구에서 온 불교계 대표, 전문가, 학자 등 약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0: 최근 려뇽성과 청해성이 15차 5기는 계획이라는 주제로 특별 기자회견을 각기 열고 15차 5기는 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현재 고품질 발전 주요 목표와 중점 조치를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15차 5기는 계획 기간 동안 려뇽성은 첨단 제조업을 주축으로 한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 과학기술 혁신 효율성 전면 향상, 경영 환경 개선 등 6가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돌파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려뇽성은 관련 28개의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430개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를 계획함으로써 신시대 동북지역의 전면적인 진흥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려뇽성 왕쉰희 성장은 우리는 려뇽 지능 발전에 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과 지시 정신을 총준수, 총강령으로 견지하면서 국가의 5가지 안전을 소화하는 중요한 사명을 확고히 파악하고 고품질 발전의 최우선 과제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전략적 과제를 확고히 파악하며 고품질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능의 새로운 길을 힘차게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계획 기간 동안 련용성은 전통 산업의 조난 성격과 전략적 신흥 산업의 육성, 확장을 총괄하고 선박 및 해양 장비 등 6개의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 전력 장비, 신재생 에너지 등 7개의 국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역과학기술혁신센터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연구개발비 투입은 연평균 8% 이상 증가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동북 해륙 대통로를 건설하며 한국군의 스마트와 친환경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항로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해운 중추를 조성할 것입니다. 더욱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정밀하고 강력한 사회정책을 시행하고 인민의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여 지능발전의 성과가 더 많은 인민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기획기간 동안 총회승은 생태문명 고품질 발전, 민족단결, 민생복지 등을 중심으로 일련의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12가지 주요 조치를 배치하여 더 높은 기준으로 생태문명 고지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염호산업기지, 국가청정에너지산업고지, 국제생태관광목적지, 친환경유기농, 농축산물 수출지를 신속히 건설해 전국 친환경연산전력협동발전 시범구역을 전면적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총혜성 라동천 성장은 우리는 습금형 총서의 간절한 당부를 명심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며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현하고 올바른 지조권을 확고히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계획요강의 총사진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정고원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진전을 가져오고 중국식 현대화 청해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갈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청해성은 생태 보호를 국가의 중기로 간주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계획 말에 청정 에너지 설치 용량을 1억 5천만 킬로와트 이상에 도달시키고 연산력 규모를 10만 피로 달성하며 친환경 연산력 센터에 100% 친환경 전력 공급을 실현하고 염호 전체 산업체인의 생산량을 1천억 원 돌파하게 하고 야크, 서상양, 구기자 등 5대 100억 산업 클러스터의 육성을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삼강원 국가공원 고품질 건설, 기련산, 청해호 국가공원 설립을 가속하고 삼북 프로젝트의 심층 실시를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총회의 생태적 외관과 생태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민생의 실제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잘 처리하며 생태 우선 친환경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으면서 중국식 현대화 총회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갈 것입니다.
1: 국무원 보도 방공실이 26일 국무원 정책 브리핑을 열고 상주지 기본 공공봉사 제공을 추진할 때 관한 실시 의견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미호적 상주 인구를 대상으로 취업지와 거주지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하는 데 대한 체계적으로 교육한 것으로 기본 공공봉사의 균등화 수준을 높이고 이민의 아름다운 생활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견은 도시에서 장기간 거주하지만 호적을 이전하지 않은 2억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중심으로 자녀 교육, 주택 보장, 사회보험, 의료보험, 취업 및 기초보호봉사 등 6개 분야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비부주임은 재정 측면에서 기본 공공봉사 분야의 이전 지급 정책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설 측면에서는 상주 인구 수와 봉사 반경에 따라 공공봉사 시설을 최적화 배치하고 인구 유입 지역의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구 유입 지역, 인구 안정 지역 및 인구 유출 지역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행 요구를 제시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며 일률적 처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관계자 유삼은 동반 자녀 교육 분야의 구체적 보장 조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유삼은 인구 집중 유입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배치를 최적화하고 학위수에 대한 조정과 좌원 배분을 강화하며 학제 간 자원 연계를 통해 주변 지역과의 공동 건설, 자원 공유를 추진하고 공립학교 학위 공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녀들의 입학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각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최적화하도록 지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미호적 상주 인구 가구를 적시에 대기자 명단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국가1호 보장국은 직접 1호 보험 개인 계정에 성간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더 많은 고빈도 봉사를 타지에서도 가능하고 가까운 곳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력자원사회보상부는 직업상해보호 시범사업을 전성 단위로 확대하고 자유직업자의 보험 가입 시 거주지 제한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민정부는 27개 부문과 공동으로 유동 아동을 대상으로 정밀 파악, 정확한 등록, 세심한 봉사, 전단 작업을 실시하며 1인 1등록부를 만들어 매달 가상 방문, 분기별 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0: 중앙방송총국이 공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촌단조항, 전국여성연합회, 전국공상업자연합회, 퇴역군인 사무부와 공동으로 발기한 국가초빙행동 제7시즌이 26일에 시작됐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이래 국가초빙행동은 현재까지 연속 7개 시즌 개최됐습니다. 이 기간 총 14만 개 이상의 유명 기업이 참여했고 발표된 초빙 일자리는 1,300만 개 이상에 달했습니다. 성도, 뇽파, 보종, 합비, 장사는 국가초빙행동의 협력지역으로서 특색 있는 인재 유치와 혜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용 국가초빙 AI 지능체인 국가초빙 소지 또한 26일 발표되어 취업봉사 모델의 혁신적 성격을 추진하고 인재의 고품질에 충분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5월 27일 0시 16분 우리나라는 문창우주발사장에서 장정 7호 개량형 운반 로켓을 사용해 통신기술 시험위성 2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함으로써 발사 임무에서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통신기술 시험위성 24호는 주로 다중대역, 고속률 위성통신기술 검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0: 이스라엘 네타니야후 총리가 26일 안전내각회를 열고 이스라엘 국방군이 레바논 내 군사적 타격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군은 레바논 심층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일부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날 앞서 레바논 진주당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이 4월 17일 휴전협정에서 설정된 이른바 노란선을 넘어 레바논 내 심층지역으로 지상작전을 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26일 보도를 통해 이번 이스라엘 레바논 간의 긴장 고조는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앞두고 있을 것이라는 외부의 예측과 맞물려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인해 이스라엘과 진주당 간의 도포괄적인 휴전이 추가로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국방군이 26일 가자지구 중부와 남부에서 공습을 가해 최소 8명의 팔레스티나인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했습니다. 팔레스티나 이슬람 저항운동 하마스는 이스라엘 측이 휴전을 파기하고 군사작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희,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 플러스 1 무역 성과가 APEC 중국의 해외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2026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무역장관 회의가 강소송 소주시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에서 2026년 APEC 무역장관 회의 소주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명한 무역 성과를 기여했습니다. 기자회 현장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중국이 APEC 의장국을 맡게 되어 각국의 무역과 투자 협력 심화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이 APEC에 가입한 지 35주년이 되는 해이고 세 번째로 APEC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정치를 살펴보면 각국이 APEC 중국의 해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혼란과 변화 속에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글로벌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하고 극단적인 경우 성장률이 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력동적인 지역인 아시아태평양 21개 경제체가 한자리에 모여 다자 및 지역 무역 협력의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공동 성명과 신규 봉사업 로정도라는 1+1 구체적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남계대학 APEC 연구센터 주임이며 중국 APEC 연구원 원장인 류신양은 실질적 성과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며 지역 발전의 허점에 정확히 대응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상호 협력을 견지하려는 강력한 신호를 세계에 보냈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는 개방주의와 진정한 다자주의가 인심으로 향하는 방향임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가정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중국은 항상 APEC 각 분야 협력에 적극적이고도 깊이 있게 참여해왔습니다. 지난해 제32차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개방 발전을 통해 기회를 공유하고 보편적 특혜의 보용적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며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APEC 중국의 해는 개방 혁신 협력을 3대 우선 분야로 정했습니다. 이번 APEC 무역장관회의 기간 중 중공중앙정치위원이며 공무원부총리인 하리뽕은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비전으로 하여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고 다자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시대에 맞는 개혁을 지원하고 신흥분야의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며 혁신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번 회의 성과에는 중국의 제안과 주장이 반영되어 APEC 무역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대화 성과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중국의 의지와 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APEC 정책 지원 그룹의 카를로스 국장은 각국이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에 대해 뜨겁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혁신을 통한 디지털화, 지능화, 친환경 전환은 APEC 경제체들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로 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소주 성명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중분 발굴입니다. 이는 다자 무역 체제와 세계 무역기구 활동 지원 등 전통적 의제에 초점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친환경 무역,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를 전통적 무역 의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시켜 지역 협력에 새로운 공간을 열었습니다. APEC 경제체들이 큰 관심을 가지는 디지털 무역 협력을 예로 들어봅니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 경제 규모는 50조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회의기간 APEC 경제체들은 APEC 무역 디지털화 협력 구도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고 용량 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약속했으며 디지털 전환 혜택이 모든 국가가 공유하도록 보장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 대표단은 이를 통해 중소경제체들이 디지털 무역 협력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비유했습니다. APEC의 혁신 발전 지향은 중국의 혁신 주도 발전 전략과 일치합니다. 2025년 중국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5%를 초과했고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러한 발전 강점은 APEC 경제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결을

0: 행사인 소주 글로벌 투자 유치 대회에서 한국 S&S 스택 주주회사의 해외 사업 대표 정일두는 기업이 처음으로 해외 공장을 지을 때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중국의 지능형 생산과 디지털 제조 모델이 높이 평가하고 중국의 혁신 생태계와의 협력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의 또 다른 상징적 성과인 APEC의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협용력 있는 봉사업 노종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각국은 8대 분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봉사업 정책의 지속적인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며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봉사무역 투자 제도 환경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봉사업은 APEC 경제 총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새로운 버전의 노종들은 향후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봉사업 발전 총사진을 제시하며 봉사업이 APEC 경제 성장과 고용의 중요한 동력으로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글로벌 봉사무역 대국으로서 중국은 최근 봉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봉사업 확대 및 질적 향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봉사업 총규모를 10조 원대로 끌어올릴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중국 봉사의 지속적인 확대와 질적 향상은 아시아 태평양 각 회원국의 협력 공간을 더욱 넓힐 것입니다. 풍랑이 높고 급류가 세차질수록 같은 배를 타고 함께해야 합니다. APEC 중국의 해에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각 경제체와 함께 개방 발전을 통해 기회를 공유하고 연말 심수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며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구축에 지속적인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의료사는 중국이 항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결정적 초석이자 안정적인 항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 플러스 1 무역 성과가 APEC 중국의 해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론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신세대 스타십 첫 비행의 주요 돌파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터키 가축 가격을 끌어올린 중동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학습은 성장 진보의 계기. 청년은 정处于学习的 黄金时期,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 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은 성실한 노력으로 업적을 쌓아왔으며 개혁개방이라는 위대한 역사극에서 억만 인민대중은 그 주역이 됐습니다. 역사가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며 민심의 향배는 당의 생사존망에 관계됩니다. 인민의 신뢰를 받고 인민의 지지를 얻는 한 당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용왕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며 심지어 쇠망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당 교약은 첫머리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노동계급의 선동대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동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 교약은 또 당은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견지하며 언제나 대중의 리익을 좌자리에 놓고 대중과 고락을 같이 하며 그들과 가장 밀접한 연계를 유지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사회 발전 법칙을 시종 존중하는 것과 인민의 역사적 주체 지위를 존중하는 것을 일치시키고 숭고한 리상을 위해 분투하는 것과 가장 광범한 인민의 리익을 도모하는 것을 일치시키며 당의 재반 사업을 완수하는 것과 인민의 리익을 실현하는 것을 일치시키며 영원히 대중을 리탈하지 않고 대중과 고락을 같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당 동지들이 당의 성격과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고 모든 것은 인민에 의거하며 항상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분투 목표로 삼고 개혁과 발전의 성과가 더 많이, 더 공평하게 전체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추진하며 공동 부유 사업에서 더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해 14억 중국 인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는 방대한 역량으로 결집할 수 있게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넷째, 당의 역사적 경험을 한층 더 깊이 총화하며 위험 부담과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격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이 한 걸음 한 걸음 매진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끊임없이 경험을 총화하면서 실력을 제고해오고 끊임없이 위험 부담과 도전에 대응하면서 위기 대처 능력을 제고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의 경험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서책에서 베껴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당이 온갖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장기간의 모색을 통해 얻어낸 것으로서 거듭되는 성패와 득실,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 당의 지혜와 용기의 결정체입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는 발전에서 전례 없는 위험 부담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인 도전이 있는가 하면 국제적인 도전도 만만치 않으며 정치와 경제, 문화와 사회 등 분야의 도전이 있는가 하면 자연계의 도전도 있으며 전통적 도전이 있는가 하면 비전통적 도전도 있어 언제든 흑곤이와 회색 고불소 사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진 도로에서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부담과 도전에 더 잘 대응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역사로부터 개발을 얻고 역사 경험으로부터 적을 타승할 수 있는 법보를 찾아내야 합니다. 혁명투쟁 시기 모태동 동지는 혁명투쟁의 경험을 총화해 적을 타승하는 3대 법보로 통일전선과 무장투쟁, 당건설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를 거두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한 후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 신세대 스타쉽 첫 비행의 주요 돌파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2026년 첫 번째 거래일 한국종합주가지수 종가는 4,300포인트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도 채 안 되어 한국종합주가지수는 5월 15일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연초 대비 상승률이 85%를 넘어섰습니다. 지수의 질주와 함께 자본의 과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인공지능 지수 과열에서 반도체 과이존, 거품화 투기화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국제금융 매체와 분석가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종합주가지수가 현재의 고수치까지 상승한 과정은 어떠한지, 현재 주가 구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가지수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수 급등, 레버리지 거래 확산, 시장 내 투기 심리 확산 등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 부담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년간의 흐름을 돌아보면 많은 시장 관계자들은 추세 측면에서 한국 종합 주가지수는 글로벌 주요 자본시장을 선도하면서 대형 강세장을 연출했으나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 종합 주가지수는 반도체 주가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어서 구성 종목 간 등락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 증시는 올해 영국, 캐나다 등 선진 경제국 증시를 잇따라 제치고 세계 7대 주식시장으로 자리 잡으며 자본 규모의 도약적인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중동전쟁이 발발한 직후 한국 증시는 단 이틀 거래일 만에 20% 가까이 급락하는 격렬한 변동을 겪었으나 이후 인공지능과 연산 관련 메모리 반도체의 강세에 힘입어 한국종합주가지수는 강력히 반등하며 6,000포인트, 7,000포인트, 8,000포인트의 주요 고비를 연이어 돌파하는 질주를 펼쳤습니다. 지수가 크게 오르는 동안 증시 구조는 더욱 불균형해졌습니다. 한국종합주가지수 구성 종목은 800개가 넘지만 반도체 주가의 양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지수 가중치의 4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수가 사실상 이 두 종목의 움직임에 좌우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600여 개 종목이 지수 상승률을 밑돌면서 시장 펀더멘털의 왜곡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본이 여전히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은 3월 시장 하락 시기에 대거 유입되어 바닥 사재기에 나섰고 양로금, 보험펀드 등 국내 기관들은 비중을 늘렸으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대장주를 정기 투자하기 위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수의 기관들은 이러한 추세가 한국 증시의 구조적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거품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가 지수의 급등은 자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AI 기술 발전에서 얻은 혜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AI 기술 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연산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산 구축의 핵심 필수제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급이 긴장된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4 전 세계 생산 능력의 약 80%에서 90%를 확보하고 있고 올해 두 기업의 고급 차세대 메모리 제품 생산부는 전 세계 글로벌 기술 기업의 전량 선판매된 상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수급 부족 상황 속에서 전 세계 D램과 NAND 플래시 가격이 수배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6년 1,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했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무려 48배라는 놀라운 수준의 급증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 증시는 상장사의 배당금 인상 강제, 외국 자본 지분 비율 완화 등 일부 자본시장 정책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에 힘입어 KOSPI는 연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글로벌 주류 기술 주가 지수를 앞질렀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시장이 빠르게 폭발하는 배경에는 종종 위험 부담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업종 주기성 문제는 시장 동향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종합주가지수가 14개월 만에 230% 이상 상승했고 기술적으로 이미 심각한 초과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으로 인해 주가지수가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중소형 주식시장 수익률은 대부분 20배에서 35배 사이이고 일부 AI 핫 이슈에 편승한 개별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심지어 100배를 돌파하여 국지적으로 거품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 흐름 면에서 한국 증시는 반도체 업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주기가 전환될 경우 지수가 절벽처럼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2027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기업 이익 증가률이 둔화되면 지수 상승을 제약하게 됩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이 자국 메모리 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한국 기업의 수익 공간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0: 이는 향후 지수 흐름의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특히 가축 가격을 끌어올린 중동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생자들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터키 수도 앙카라 남쪽 교외에 위치한 미흐에이 가축시장

0: 얼굴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원래는 상인들의 외침과 구매자들의 분주함으로 가득 찼을 이 시간에 시장은 지워지지 않는 초조함과 우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터키 민중들은 높은 통화 팽창에 시달려 왔습니다. 로임과 양로금은 정기적으로 인상되지만 상승폭이 항상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란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소와 양의 가격이 감히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한 고객은 대를 이어 희생들을 지내왔지만 가축 가격이 이렇게 비싼 것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양을 사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올해는 애들만 친척집에 보내고 우리 집에서는 양을 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퇴직한 바이라미 웨즈캄즈도 양 몇 마리를 둘러본 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작년과 비교하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사람들의 구매력도 크게 떨어졌다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의 한산한 분위기는 많은 상인들에게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많은 가정이 아직 가격이 내리길 바라며 관망하고 있어 명절 첫날이 되면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격이 내릴지에 대해 상인들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가축 상인 알리 위스티넬리는 디젤유는 수입품이어서 이란 쪽에서 전쟁이 터지자 기름값이 하늘로 치솟았고 사료 가격도 지정학적 긴장으로 크게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소상인들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상인 압들라후 코세는 자신의 진열대 앞에 서서 중동 지역의 긴장된 상황이 운송비와 비료 가격을 폭등시켜 축산업 전체의 원가를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비싸게 팔고 싶지 않습니다. 비싸게 팔면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싸게 팔자니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소상인 오잔 다르 부닥이 잠재적 구매자와 함께 리본으로 장식된 몇 마리 황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리본들은 원래 명절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인데 지금은 다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르 부닥은 사료와 경유 가격이 오르면서 장사가 완전히 엉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축 가격이 3배에서 4배 뛰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가격을 보고 느끼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원가 부담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작년 구제역 전염병이 터키 축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많은 가축이 살처분되었고 축산 농가들은 막대한 손실을 본 뒤 회복이 더뎠습니다. 터키 통계청의 관변측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터키의 정육 생산량은 동기 대비 10.5% 감소한 19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앙카라 정육업협회 팔드르 얄츤다 회장은 레넨 같으면 사람들 손에 돈이 좀 있어서 비교적 여유롭게 희생절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은 거의 모든 가정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가정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가축을 잡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구가 함께 소나 양 한 마리를 구입한 뒤 고기를 똑같이 나누는 방식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아예 덩치가 작은 가축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에 명절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자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경제적 압력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격변 앞에서의 무력감이기도 합니다. 이미 높은 통화 팽창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터키 평범한 가정들에게 중동의 긴장 상황이 낳은 파급 영향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아직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혹은 책임감에 오류쓸 때를 그리워하고 로인이 되면 젊은 시절을 우리는 또 그리워합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도 만족하지 못하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때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간에 있건 어떤 계절에 있건 그 순간을 즐기십시오. 다른 시간, 다른 계절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지 맙시다. 지금 여러분의 계절을 즐기세요. 이 시간도, 이 계절도 언젠가는 그리워할 순간, 그리워할 계절이 될 것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러분의 계절을 즐기세요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레이리오 안녕.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의약 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관한 습금형 총속이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단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토득하고 이를 의약 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전 과정과 제반 고리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당의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결연히 수호하고 확고부동하게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따라 전진하며 시종 당의 용도를 견제하는 데 의거하면서 의약 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이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시종 이민의 건강을 선차적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이민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실시해야 하는 바 이민 대중이 가장 기대하는 분야로부터 시작하고 이민 대중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분야부터 개선하며 이민 대중의 리그로부터 출발하여 개혁의 최대 공약수와 최상의 균형점을 찾아내면서 건강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과 당의 집권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을 최대의 치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위생건강사업이 공익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공익성을 의료보건위생사업의 기치에 새기고 공익성을 지향하는 것을 견제하며 서비스 체계서의 공립의료기구의 주체적 지위를 견제하고 민영병원의 발전을 선도하고 규범화하며 시종 최선을 다하여 능력껏 해결하고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하고 기재를 개혁하고 소비스를 확장하고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이민 대중이 개혁에 따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시대 당의 위생 및 건강사업 방침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는 위생건강사업에 대한 당의 기본 요구입니다. 반드시 기층을 중점으로 하고 개혁과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예방을 위주로 하고 중요와 소위를 함께 중시하며 건강 문제를 모든 정책에 구현시켜 이민이 함께 건설하고 그 혜택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개혁을 심화하여 사업의 중심을 질환치료에서 이민 건강으로 전환하며 건강정책을 전반 국면에 융합시키고 건강서비스를 전 과정에 일관시키며 건강복지를 전민에게 보급시켜야 합니다. 국정에 입각하여 협동하고 련동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시종 기본 국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기본 의료보건 위생 서비스 수준이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이민 대중의 기대, 바람과 수용 능력과 서로 맞물리도록 추진하며 정부와 시장 등 중요한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0: 개혁의 체계성과 정책의 협동성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의약 혹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결정의 포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바, 위생건강사업이 실제와 결부하여 중점 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확대하며 의료위생 분야의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과 내포식 발전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위생건강서비스의 체계성과 연속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며 개혁의 체계적인 통합을 더욱 중시하고 중국 특색의 기본 의료보건 위생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함으로써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 의료보험, 의약품의 협동적인 발전과 관리를 촉진해야 합니다. 인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목표 통일, 정책 연결, 정보 상호 연결, 감독 관리 연동 등 기제를 완비하며 의료, 의료보험, 의약품 개혁의 협동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질적이고 효율적이며 연속적이고 협동적이며 회복 탄력성이 강한 통합형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며 의료 혹은 위생 서비스의 공평성, 접근성, 연속성을 강화하여 이민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의료보험 방면에서는 전민의료보험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기본의료보험의 성급 통합을 추진하며 의료보험 지불 방식을 개혁하고 상업건강보험의 규범화 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의료서비스 관련 기술의 노동에 대한 비용수취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진찰, 수술, 간호 등 의료서비스 가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동적으로 조정하며 대중이 기층에서 진찰을 받도록 질색게 인도하고 의료기구와 의물꾼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의약품 방면에서는 연구개발에서부터 생산, 유통, 사용까지의 전 과정을 걸쳐 노력을 기울여 의약품의 공급보장체계를 보완하며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실적화를 적극 지원하고 심사평가 및 심사비준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 등의 집중 구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품질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급별 진료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특대 질환과 중질환은 해당 성급 병원에서 치료받고 일반 질환은 해당 시급 현급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작은 병은 향진 마을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의료보건위생체계의 체계적인 재구성을 추진하며 량질의 의료자원의 확대와 균형배치를 촉진해야 합니다. 시종 기층을 중점으로 하면서 서비스 체계의 상하 간의 협동과 연동 그리고 지지와 지원을 강화하며 도시 의료자원을 현급병원과 향촌의 기층에 이동시키며 중소부지역의 기층에 대해서는 순회진로와 지도교육, 원격협진을 전개해야 합니다. 밀착형 의료기구 연합체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바 인원과 서비스를 주로 기층으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기술과 관리도 함께 기층으로 이동시키고 밀착형 현역 의료공동체, 도시의료그룹 등 다양한 형식의 의료기구 연합체의 관리체제와 운행기제를 공고히 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밀착형 현역 의료공동체의 전면적인 보급을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0: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리랑 연변.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상온을 더 좋아하는 식재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죠. 금방 사온 식재료들이

더운 날씨에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무조건 냉장고에 넣으면 좋은 신선함을 요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음식들이 냉장고 속에서 보이지 않은 변질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바나나 곱질에는 금세 검은 반점이 매혹히 생기고 빵은 하룻밤 사이에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사실 냉장고의 좋은 환경이 모든 음식에 우호적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식재료들은 저마다 선호하는 생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과 단비를 머금고 자란 열대 지역 과일들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따라서 냉장고의 조언은 그들에게 한파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나나가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환경 온도가 13섭씨도 아래로 떨어지면 바나나 껍질 세포가 조온으로 인해 손상되며 산화 효소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껍질의 검은 반점이 빠르게 생기고 과육도 본래 탄력을 잃고 물컹해집니다. 덜 익은 바나나를 너무 일찍 냉장고에 넣으면 조온이 에틸렌 방출을 막아 영원히 익을 기회를 잃고 딱딱하고 시큼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망고, 파파야 같은 열대 과일들도 조온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들의 과육 세포는 조온에서 랭해를 입습니다. 세포막이 터지면서 세포액이 밖으로 스며나와 축축하게 본진 반점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식감이 떨어져 넓은 맛이 나고 본래의 진한 과일향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열대 과일들은 상온에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15섭씨도에서 25섭씨도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익은 과일은 하루에서 이틀 안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기간을 늘리려면 간결류는 통기성에는 그물망에 넣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매달아 둡시다. 그러면 껍질의 기름이 천연보호막 역할을 하여 맛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한 주에서 두 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싱싱했던 채소가 냉장고에 넣으면 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까요? 갑자기 좋은 환경에서 내부 혁명을 일으킵니다. 효소의 작용으로 전분이 포도당으로 조온화되는데 포도당은 고온에서 조리할 때 더 쉽게 탄화돼 감자가 쉽게 타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냉장고 습한 환경이 감자의 발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발한 감자는 요독물질인 솔라닌을 생성하여 식품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망 역시 열대 과일과 마찬가지로 랭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조온으로 인해 표면에 움푹 패인 반점이 생기고 비타민C가 대량으로 손실됩니다. 중국 식품위생잡지에 게재된 냉장 보관 조건에서 자외선 조사가 식품에 비타민에 미치는 영향 실험에 따르면 비망을 5섭씨도 냉장고에서 3일간 냉장 보관할 경우 비타민C 보존률은 약 68.8%라고 합니다. 즉 비망을 냉장고에 3일간 두면 비타민C 함량이 약 31.2%나 감소해 본래의 영양과 아삭한 식감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추위를 타는 채소로는 어유와 애호박이 있는데 이들은 조온에서 금방 물러져 아삭한 질감을 잃게 됩니다. 정확한 저장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감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망은 구멍이 뚫린 비닐봉지에 넣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면서도 공기가 통하도록 하면 실온에서 3일에서 5일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다른 식재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따로 보관해야 하고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수개월 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금 구워낸 빵은 폭신하고 부드러우며 깨물면 겉면에서 바삭한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하룻밤 동안 넣어두면 다음날 딱딱한 돌덩어리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빵 로화 현상 뒤에는 전분 분자의 미시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빵 속의 아밀로스가 빠르게 재결정화되어 단단한 미세결정구를 형성하기 때문에 탄력을 잃는 것입니다.

0: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섭씨도 환경에서 빵의 로하 속도는 30섭씨돌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오히려 냉장고가 빵이 딱딱해지는 과정을 가속시키는 공범이 되는 셈입니다. 만두, 전병 등 밀가루 음식도 료산 문제를 겪습니다. 조온은 이들로부터 수분을 빼앗아 건조하고 딱딱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과자와 같은 바삭한 간식류는 냉장고의 높은 습도 때문에 눅눅해져 본래 바삭함을 잃게 됩니다. 이런 전분류 식품은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더 좋으며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넣어 상온에서 1일에서 2일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해야 할 때에는 냉동하는 것이 냉장보다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영하 18섭씨도의 저온에서는 전분의 로화가 늦춰지기 때문에 먹기 전에 간단히 가열하기만 하면 부드러운 식감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 재료들은 겉보기에는 보관하기 바쁠 것 같지만 사실은 상온에 오히려 품질을 더 잘 유지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꿀은 저온에서는 꿀속 포도당이 결정화되며 하얀 과림 모양의 물질을 형성합니다.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매끄럽고 부드러운 식감을 파괴합니다. 사실 꿀 자체는 강한 항균성을 지니고 있어 밀봉만 잘해준다면 건조한 상온에서 오히려 장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은 냉장고에서 외형 위기를 막기 쉽습니다. 온도 변화와 표면에 하얀 서류 모양의 물질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초콜릿 개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흰 서류는 먹어도 안전하지만 초콜릿의 식감을 거칠게 하고 풍미도 크게 떨어뜨립니다. 초콜릿은 열원과 직사광선을 피해 15섭씨도에서 22섭씨도의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부드러운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검정버섯, 표고버섯, 김과 같은 건조식품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냉장고의 높은 습도 때문에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끼기 쉽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밀폐용기에 넣어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건조한 환경을 유지하여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해야 그 맛과 영양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음식 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수단 중 하나일 뿐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음식 재료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보관 방법을 선택해 각각의 음식이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존의 지혜입니다. 다음에 냉장고 문을 열 때 먼저 이런 음식이 정말 저온을 좋아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네, 리건 가수가 부릅니다. 뜻하지 않는 만남.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고비고비 700리 도문강의 종하류에 위치한 량수향 소재지. 마을에서도 북으로 15리 더 올라가면 좀 넓은 마을이었는데 동전촌이라 불렸습니다.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동족의 습지판이란 뜻에서 온 이름이랍니다. 확실히 농밭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남향으로 들어앉은 마을의 뒷산 언덕 기슭에는 10여 헥타르의 과수원이 있습니다. 봄이면 사과백꽃, 살구꽃, 복숭아꽃, 오약꽃들이 만발하여 꽃동산을 이루었고 그 향기가 온 동네에 풍기어 낮에는 벌들이 붕붕 이 꽃 저 꽃 찾아다니면서 꿀을 빚었고 교교한 달밤이면 하루일을 끝낸 사람들이 꽃향기 속에서 평화로운 밤을 즐겼습니다. 암내가를 건너면 수십 헥타르의 모연한 논밭이 펼쳐지는데 가을이면 땅이 꺼지게 실린 황금 벼파도가 바람에 넘실넘실 춤추며 풍년의 희열이 휩쓸곤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깊은 북쪽 고란에서부터 내려오는 맑은 물이 말라풀 감돌아 무심히 흘렀습니다. 이름 모를 물고기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나는 늘 형들에게 이끌려 개울가에서 맴돌아졌습니다. 그 물줄기는 어린 시절의 수영장이었고 목욕탕이었습니다. 장마철에 물이 불어나면 널판자 떼를 만들어 타고 물살을 가르면서 내려가는 짜릿함을 선사한 미끄럼 놀이터였습니다. 여러 작은 물줄기들이 한 곳으로 모여 이루어진 곳이 바로 우리의 놀이터이며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넓은 논밭으로 흘러드는 감로수였습니다. 시내가 주변에는 보드나무가 많아 보들피리를 만들어 불었고 물먹은 가지를 잘라 껍질을 벗긴 후에 속구리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고 가을이면 가늘고 긴 가지에다 무오가리, 배춧잎, 무우거지랑 끼워서 초마 밑에 달아 말리워 긴긴 겨울에 밥포도로 여러가지 무침쌈 그리고 국도 끓였습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면 새하얀 솜털 같은 보들 강아지가 푸른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 나무 사이에 논밭에 모를 대느라 골짜기를 막은 큰 웅덩이가 골마다 있었는데 낚시꾼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학교에서 하카면 부랴부랴 숙제를 하고는 긴 보드나무 낚싯대를 들고 갈대밭을 살금살금 헤치며 조심조심 좀 깊은 물 웅덩이에 접근합니다. 지렁이를 꿰는 낚싯대를 물 깊은 곳에 던지고 주의 깊게 쫑대를 살핍니다. 올해 목표는 하나, 장마철에 도문강에서 올라온 붕어를 낚아내는 것입니다. 붕어가 안 잡혀도 무방합니다. 보들치도 있고 심지어 미꾸라지도 한 사발 풀이 낚은 날도 있었습니다. 학교가 쉬는 날이면 작은 채발을 가지고 물줄기가 도갈래로 흐르는 곳을 만나면 하나의 물줄기를 맞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등이 검고 배가 흰 큼직한 보들지들, 얼룩얼룩한 돌쫑개, 그 외에도 이름 모르는 물고기들이 많이 잡힙니다. 한나절이 되면 모닥불을 지피고 구워서 보들나무 재에다 찍어 먹습니다. 또 그 맛 향긋하여 구워 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60년대는 집집마다 다 그렇게 가난하여 이것도 큰 향수였습니다. 초소가 지나면서 날이 서서히 가을 문턱에 닥치면 논밭 물도랑에 미꾸라지가 하천으로 또 내려옵니다. 해마다 절기를 맞춰 우리는 채발을 만들고 해가 소산에 뉘엿뉘엿 질 무렵이면 논도랑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채발을 여러 개 놓고 기다립니다. 목에 성화에 우동불을 지피고 목이태 쑥을 태우면 미꾸리 잡기에 존용합니다. 날씨가 푹 흐리고 캄캄한 밤이면 더 많은 미꾸리가 흘러내리는데 하루손에게 한 통은 문제없이 잡습니다. 깊은 밤 잡은 물고기를 집에 갖고 오면 어머니가 소금을 두 점 넣고 덮개를 꼭 닫아놓습니다. 그러면 고기들이 먹은 걸 깨끗이 토하고 죽어버립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가 모래이고 냇가에 나가 깨끗하게 씻어 햇빛이 잘 들은 마루에 널어놓으면 장기 환자에서 일밭에 못 나가시는 아버지가 속꼬리 휘차로 만든 파리잡이 푸채로 죽기 내기로 달려드는 쉬파리를 쫓으면서 말리웁니다. 그러다 손님이 오시면 말린 고기를 푹 찌고 마른 고추와 함께 볶아 넣으면 둘이 먹다 한 사람이 사라져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해 외륙촌 형과 둘이서 며칠간 같이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랫발을 잡고 우에발을 거들어 갔다 오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이 빈 채발만 있었습니다. 누가 그 사이에 훔쳐갔을까? 버들숲에 둘이서 몸 숨기고 지켜보니 입담배를 찌느라 건조실 불을 보는 아저씨가 매일 저녁 우리가 자리를 비우는 틈타 건져갔습니다. 한창 채발을 거두는데 우리가 불쑥 나타나자 요즘 고기가 잘 걸리네 하며 우리를 보고 어색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를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골 사람들의 인품이고 품격입니다. 추웠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겨울에는 개천의 강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추위가 한바탕 온 동네를 휘감고 있으면 그 나름대로 재미있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강변 전체가 솔매장과 스케이트장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량날 썰매, 웬날 썰매, 스케이트를 타고 나무 가지로 만든 채로 작은 돌을 자유자재로 드립을 하다 골문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추위를 달랩니다. 논이 얼음판으로 변했을 때 바닥을 금이 가게 만들면 우아래로 출렁입니다. 얼음 바닥이 출렁다리처럼 흔들리고 이 놀이를 하다 보면 얼음장이 결국 깨져 모두 물에 빠집니다. 집에 가면 혼날까봐 불을 지피고 양말과 옷을 말립니다. 그러다 부주의로 옷이나 양말을 태우고 마음을 졸이며 집으로 가는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젖은 옷으로 가면 덜 혼나는데 굳이 늘 하던 대로 옷과 양말에 구멍을 내어 엄마의 화난 얼굴과 맞닥뜨립니다. 일이 커지고 한바탕 큰 소리가 나면 강변은 우리의 눈길에서 멀어지고 자치기에 열중합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저녁 무렵이면 술래 잡기가 졸정을 이룹니다. 하나하나 술래 잡히게 되고 못 찾습니다. 꾀꼬리에도 끝까지 안 나오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만히 집에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친구들이 그리워지게 만든 수많은 추억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내 추억 속에는 그가 있는데 그의 추억에는 내가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함께한 추억들인데 나는 기억이 없는 추억이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고스란히 나의 가슴으로 스며듭니다. 세월은 흘러도 사람은 변치 않습니다. 가을이면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코스모스가 피어납니다. 그렇게 가을이 무르익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화시설이 흔치 못했던 그 시절 동네 청년들이 문의 선전대를 꾸리고 한 달에 한 번 로천 용마를 돌리면서 동네를 즐겁게 해줍니다. 8월 중순이면 한전 세벌 김과 소전 김매기를 끝내고 한숨 돌립니다. 이때면 마을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기록을 펼칩니다. 촌각을 운동대회입니다. 서로 경쟁하다 보니 술을 드신 분들은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툼이 심해집니다. 힘은 들지만 사람들과 단합이 되고 보물소리에 두둥실 어깨춤이 졸로납니다. 한 살 한 살 모으가며 동네 경조사에 적극 손을 보탰습니다. 경사는 생산소대별로 소를 잡고 떡치고 야단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고향에는 전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 앞으로 고속철과 고속도로가 지나갔고 강변에 돌다리도 놓았습니다. 가늘고 굽은 논드는 길도 호리를 쫙쫙 폈고 다락논도 원조화되었습니다. 그 옛날 올망졸망 초라하던 초가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벽돌 기와집이 땅차고 보기 좋게 늘어졌습니다. 아직도 고향에 계시는 70대 중반의 형님에게 낚시나 갈까요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찬비가 내리는 완연한 늦가을입니다. 이제 흰소리 내리는 고향의 저 산기슭에 하얀 구절초가 만발할 것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가수가 부른 서우완 듣고 오겠습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충은 욕입니다. 충성의 충, 말씀 은, 고스를 욕, 귀 이로 부리되는 충은 욕이는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라는 뜻으로 바르게 타이르는 말일수록 듣기 싫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학식과 독행이 높은 사람을 우리는 군자라고 부릅니다. 군자라면 타인의 꾸중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를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은 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매우 적습니다. 그가 위인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진나라 말 란세 속에서 5년 만에 초나라를 통일하여 한 나라를 세운 류방은 모두가 인정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업을 이룬 류방도 타인의 질책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류방이 대군을 거느리고 관중으로 쳐들어가자 진나라 황제가 투항하면서 진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함양에 진입한 류방은 웅장하고 호화로운 궁궐의 모습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궁녀들과 산더미 같은 금은보화에 현혹된 류방은 이곳에서 태평 송대를 노를 생각에 기분이 황홀해졌습니다. 그 후 류방은 궁녀들에 둘러싸여 전쟁은 까맣게 잊은 채 향락에 빠져 살았고 좀처럼 궁궐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방이 궁궐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를 보다 못한 본궤가 요방을 일으켜 세우며 못마땅한 옷으로 출궁을 권했습니다. 진나라는 진왕의 폭정과 방탕함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백원께서 궁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진나라가 모도했던 탓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일개현의 현령이었던 백원께서 어찌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밖에서는 진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제후들의 쟁탈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백원께서 낮잠이나 주무시고 궁녀들과 노닥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러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백원께서도 진나라 왕의 꼴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번쾌무례함에 료방은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왕이고 너는 나의 부하이다. 어찌 과인에게 그토록 무례하다 말이냐. 궁에 잠깐 머물면서 마음을 비우려고 했던 것뿐인데 진나라 왕까지 들먹이며 과인을 모함하다니 나는 이곳에서 한 발도 나가지 않겠다. 쏙 물러가거라. 본궤는 분노를 억누르며 군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류방이 가장 신이 많은 모사 장량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류방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장량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군의 행동도 그다지 칭찬할 바가 못 되는구려. 부드러운 말투로 가냈다면 백원께서 그토록 심하게 면박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오. 자신이 지나쳤다고 느낀 본궤는 곧 반성했습니다. 장군의 말을 들어보니 내 잘못도 크구려. 사정이 급하니 장군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부탁해 보시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렐 함께 입고라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장량은 류방을 아련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백웅, 번쾌군의 간언이 심기를 거슬렸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허점을 들춰 꼬짖으면 귀에 거슬리기 마련이지요.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면 리롭고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리롭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번쾌의 말은 귀에 거슬리는 충언이자 입에 쓴 약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진노를 거두시고 번쾌의 충고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장량의 말에 현명한 류방은 두 말 않고 장량을 따라 군영으로 돌아와 전쟁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충은 욕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라는 뜻으로 바르게 타이르는 말일수록 듣기 싫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0: 가게 역학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가 미호족 상주 인구에 대한 기본 공중봉사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0: 뉴스요. 시사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 철학 사회과학의 자주적인 지식체계를 신속히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더 잘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에 철학 사회과학 분야는 일련의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을 내놓아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더 많은 지혜와 힘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룡하 하란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소하릉 유적지는 산을 등지고 강을 마주한 지형으로 천년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장엄한 기계를 간직해왔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문명과의 만남, 문화의 융합을 품은 천년의 이야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역사 신비의 비해를 벗긴 것은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8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소하 통지였습니다. 얼마 전 국내외 대형 소하 역사 조작의 공백을 메운 이 작품이 전국 사학계 우수 성과로 선정됐습니다. 룡하대학 민족역사학원 도근록 원장은 국내에 소장된 모든 소하 문자 문헌을 촬영하고 정리하여 출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해외와도 협력 관계를 맺어 공동 정리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소하 통지라는 역사 조작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소하학, 초학, 사회과학 연구에 에너지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성한 덕목으로 풍조를 인솔하고 오산 작품으로 인민에게 기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초학적 사회과학 연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에 기초하여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리론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작에 해 1년의 초학적 사회과학 연구 성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남 홍기거 간부학원의 홍기거 정신 선전 강연 말량 향사 현장에서 상황식 당수업 홍기거 정신 영원하리가 강연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남 홍기거 간부학원의 청년교원 장정정은 우리는 조국 대제에서 논문을 쓰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미 600여 명의 수로 건설 체험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완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정정 교원은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온 후 자료들을 신속히 성과로 전환해 교재로 정리 출판함으로써 교재를 통해 우리 당이 인민을 이끌고 림현 강산을 재배치한 분토 과정을 잘 이야기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시대에 발맞춰 인민 중심을 견제해야 합니다. 2019년 3월 습금평 총서기는 전국 정역 13기 2차 회의에 참석한 문예계와 사회과학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철학 사회과학 종사자들은 현장 조사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면서 인민의 생활 상황을 이해하고 대중의 사상적 맥박을 파악하며 대중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 의문점을 해석해주고 도리를 설명함으로써 학문이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작이 해에 철학 사회과학 분야는 더욱 강력한 역사적 주도성과 학술적 책임감으로 중국의 자주적 지식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강산 대학은 철학 사회과학 업무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논술을 근본 준칙으로 삼고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중점 연구기지 등 고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학과 플러스 플랫폼 플러스 프로젝트의 고품질 발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정강성화 지능형 두뇌 1.0 버전은 디지털 지능화 수단을 통해 홍색 자원의 혁신적 전환을 힘을 입어 영산홍 청년 예술 사상 정치 수업 등 특색 있는 인재 양성 브랜드를 통해 사상 정치 교육이 기름진 홍토에 뿌리 내리고 시대적 실천에 융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강산대학 왕해군 학술 부교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강소 대지를 깊이 경작하고 홍색 문화 전승, 로혁명 근거지의 고품질 발전 등 중대 과제에 집중해 높은 수준의 대화를 양성하며 고가 전략에 기여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정강산 특색을 가진 고품질 성과를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중국 특색 초락 사회과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 큰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

0: 난기획 시작에 의해 중국 특색 철학 사회가 건설이 더욱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국가 철학적 사회과 문헌센터의 데이터 총량은 2,800만 건을 넘어섰고 조회수는 19억 회를 초과했으며 영문판 사이트의 해외 등록 사용자는 전 세계 201개 국가와 지구에 보급됐습니다.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더 잘 답하는 것을 좌표로 삼아 철학 사회과 연구 분야는 중국에 기반을 두고 세계를 내다보며 인민을 가슴에 품고 책임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더 많은 지혜와 힘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제21회 유엔 위탁절이 5월 26일 중국 강소성 무석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호영이 축하 편지를 보내 유엔 위탁절 기념일에 축하를 전하고 축하 행사에 참석한 귀빈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왕호영은 위탁절은 세계 불교도들이 부다의 탄생, 성도, 열반을 기념하는 중요한 명절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위탁절 국제이사회는 유엔 결의 정신을 계승하고 불교와 자비와 평화 정신을 발양하며 각국 각 지역 불교계의 우호적인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각국 이민의 친선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왕호영 정협주석은 중국 정부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계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확고히 수하며 글로벌 관리체계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세계 각국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보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 글로벌 관리 창의를 잇따라 제기함으로써 혼란이 얽힌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주입하고 글로벌 문제 해결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중국 불교계가 독립 자주, 평등 우호, 상호 존중의 기초에서 각국 각 지역 불교계와의 우호 교류를 강화하고 유엔 위탁절 국제이사회 등 국제 불교 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 종교 대회와 문명 교류 상호 참조에 폭넓게 참가하여 중외 인민의 우정을 증진하고 항구적 평화, 보편적 안보, 공동 번영, 개방적 포용,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참석한 귀빈들과 많은 불교계 인사들이 불교의 훌륭한 전통을 발양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며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지혜와 힘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제21회 유엔 위탁절은 유엔 위탁절 국제이사회가 주최하고 중국 불교협회와 강소성 불교협회가 주관했습니다. 유엔 위탁절 국제이사회 바티흐 이상과 예신 7개 나라와 지구에서 온 불교계 대표, 전문가, 학자 등 약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0: 최근 려뉴성과 청해성이 15차 5기는 계획이라는 주제로 특별 기자회견을 각기 열고 15차 5기는 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현재 고품질 발전 주요 목표와 중점 조치를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15차 5기는 계획 기간 동안 려뉴성은 첨단 제조업을 주축으로 한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 과학기술 혁신 효율성 전면 향상, 경영 환경 개선 등 6가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돌파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려뉴성은 관련 28개의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430개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를 계획함으로써 신시대 동북지역의 전면적인 진흥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려뉴성 왕쉰이 성장은 우리는 려뉴성 지능 발전에 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과 지시 정신을 총준수, 총강령으로 견지하면서 국가의 5가지

0: 진흥의 새로운 길을 힘차게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계획 기간 동안 련용성은 전통 산업의 존한 성격과 전략적 신흥 산업의 육성, 확장을 총괄하고 선박 및 해양 장비 등 6개의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 전력 장비, 신재생 에너지 등 7개의 국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 센터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연구개발비 투입은 연평균 8% 이상 증가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동북 해륙 대통로를 건설하며 한국군의 스마트와 친환경 승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항로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해운 중추를 조성할 것입니다. 더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정밀하고 강력한 사회 정책을 시행하고 인민의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여 진흥 발전의 성과가 더 많은 인민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계획 기간 동안 총회승은 생태 문명 고품질 발전, 민족 단결, 민생 복지 등을 중심으로 일련의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12가지 주요 조치를 배치하여 더 높은 기준으로 생태 문명 고지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염호 산업 기지, 국가 청정 에너지 산업 고지, 국제 생태 관광 목적지, 친환경 유기농 농축산물 수출지를 신속히 건설해 전국 친환경 연산 전력 협동 발전 시범 구역을 전면적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총혜성 라동천 성장은 우리는 습금형 총서의 간절한 당부를 명심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며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현하고 올바른 지조권을 확고히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계획 요강의 총사진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장 고은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진전을 가져오고 중국식 현대화 총회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갈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총혜성은 생태 보호를 국가의 중기로 간주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계획 말에 청정 에너지 설치 용량을 1억 5천만 킬로와트 이상에 도달시키고 연산력 규모를 10만 피로 달성하며 친환경 연산력 센터에 100% 친환경 전력 공급을 실현하고 염호 전체 산업 체인의 생산량을 1천억 원 돌파하게 하고 야크, 서상향, 구기자 등 5대 100억 산업 클러스터의 육성을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삼강원 국가공원 고품질 건설, 기련산, 청해호 국가공원 설립을 가속하고 삼북 프로젝트의 심층 실시를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총회의 생태적 외관과 생태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민생의 실제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잘 처리하며 생태 우선 친환경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으면서 중국식 현대화 총회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갈 것입니다.
1: 국무원보도방공실이 26일 국무원정책 브리핑을 열고 상주지 기본공공봉사 제공을 추진할 때 관한 실시 의견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미호적 상주 인구를 대상으로 취업지와 거주지에서 기본공공봉사를 제공하는 데 대한 체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기본공공봉사의 균등화 수준을 높이고 이민의 아름다운 생활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견은 도시에서 장기간 거주하지만 호적을 이전하지 않은 2억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중심으로 자녀 교육, 주택 보장, 사회보험, 의료보험, 취업 및 기초보호봉사 등 6개 분야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비부주임은 재정 측면에서 기본공공봉사 분야의 이전지급 정책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설 측면에서는 상주 인구수와 봉사 반경에 따라 공공봉사 시설을 최적화 배치하고 인구 유입 지역의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구 유입 지역, 인구 안정 지역 및 인구 유출 지역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행 요구를 제시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며 일률적 처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관계자 유삼은 동반 자녀 교육 분야의 구체적 보장 조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유삼은 인구 집중 유입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배치를 최적화하고 학위수에 대한 조정과 조합

0: 자원배분을 강화하며 학제 간 자원경계를 통해 주변 지역과의 공동건설, 자원공유를 추진하고 공립학교 학위공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녀들의 입학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각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최적화하도록 지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미호적 상주인구 가구를 적시에 대기자 명단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직접 의료보험 개인 계정에 성간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더 많은 고빈도 봉사를 타지에서도 가능하고 가까운 곳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직업상해보호 시범사업을 전성 단위로 확대하고 자유직업자의 보험 가입 시 거주지 제한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민정부는 27개 부문과 공동으로 유동 아동을 대상으로 정밀 파악, 정확한 등록, 세심한 봉사, 전단 작업을 실시하며 1인 1등록부를 만들어 매달 가상 방문, 분기별 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 중앙방송총국이 공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촌단조항, 전국여성연합회, 전국공상업자연합회, 퇴역군인 사무부와 공동으로 발기한 국가초빙행동 제7시즌이 26일에 시작됐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이래 국가초빙행동은 현재까지 연속 7개 시즌 개최됐습니다. 이 기간 총 14만 개 이상의 유명 기업이 참여했고 발표된 초빙 일자리는 1,300만 개 이상에 달했습니다. 성도, 영파, 보종, 합비, 장사는 국가초빙행동의 협력지역으로서 특색 있는 인재 유치와 혜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용 국가초빙 AI 지능체인 국가초빙 소지 또한 26일 발표되어 취업봉사 모델의 혁신적 성격을 추진하고 인재의 고품질에 충분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5월 27일 0시 16분 우리나라는 문창 우주발사장에서 장정 7호 개량형 운반 로켓을 사용해 통신기술 시험위성 2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함으로써 발사 임무에서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통신기술 시험위성 24호는 주로 다중대역, 고속률 위성통신기술 검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1: 이스라엘 네타니야후 총리가 26일 안전예각회를 열고 이스라엘 국방군이 레바논 내 군사적 타격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심층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일부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날 앞서 레바논 진주당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이 4월 17일 휴전협정에서 설정된 이른바 노란선을 넘어 레바논 내 심층 지역으로 지상 작전을 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26일 보도를 통해 이번 이스라엘 레바논 간의 긴장 고조는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앞두고 있을 것이라는 외부의 예측과 맞물려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인해 이스라엘과 진주당 간의 더 포괄적인 휴전이 추가로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국방군이 26일 가자 지구 중부와 남부에서 공습을 가해 최소 8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했습니다. 팔레스타나 이슬람 저항운동 하마스는 이스라엘 측이 휴전을 파기하고 군사작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희,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 플러스 1 무역 성과가 APEC 중국의 해외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2026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무역장관 회의가 강소송 소주시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에서 2026년 APEC 무역장관 회의 소주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신규 봉사업 로종도를 비준했습니다. 이어 관측은 1 플러스 1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연말에 열릴 APEC 정상회의에 중요한 무역 성과를 기여했습니다.

회의 현장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중국이 APEC 의장국을 맡게 되어 각국의 무역과 투자 협력 심화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이 APEC에 가입한 지 35주년이 되는 해이고 세 번째로 APEC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정치를 살펴보면 각국이 APEC 중국의 해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혼란과 변화 속에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글로벌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하고 극단적인 경우 성장률이 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력동적인 지역인 아시아태평양 21개 경제체가 한자리에 모여 다자 및 지역 무역 협력의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공동 성명과 신규 봉사업 로정도라는 1+1 구체적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남계대학 APEC 연구센터 주임이며 중국 APEC 연구원 원장인 류신양은 실질적 성과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며 지역 발전의 허점에 정확히 대응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상호 협력을 견지하려는 강력한 신호를 세계에 보냈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는 개방주의와 진정한 다자주의가 인심으로 향하는 방향임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가정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중국은 항상 APEC 각 분야 협력에 적극적이고도 깊이 있게 참여해왔습니다. 지난해 제32차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개방 발전을 통해 기회를 공유하고 보편적 특혜의 보용적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며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APEC 중국의 해는 개방 혁신 협력을 3대 우선 분야로 정했습니다. 이번 APEC 무역장관회의 기간 중 중공중앙정치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하리뽕은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비전으로 하여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고 다자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시대에 맞는 개혁을 지원하고 신흥 분야의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며 혁신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번 회의 성과에는 중국의 제안과 주장이 반영되어 APEC 무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대화 성과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중국의 의지와 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APEC 정책 지원 그룹의 카를로스 국장은 각국이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에 대해 뜨겁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혁신을 통한 디지털화, 지능화, 친환경 전환은 APEC 경제체들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로 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소주 성명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중분 발굴입니다. 이는 다자 무역 체제와 세계 무역기구 활동 지원 등 전통적 의제에 초점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친환경 무역,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를 전통적 무역 의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시켜 지역 협력에 새로운 공간을 열었습니다. APEC 경제체들이 큰 관심을 가지는 디지털 무역 협력을 예로 들어봅니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 경제 규모는 50조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회의 기간 APEC 경제체들은 APEC 무역 디지털화 협력 구도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고 용량 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약속했으며 디지털 전환 혜택이 모든 국가가 공유하도록 보장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 대표단은 이를 통해 중소경제체들이 디지털 무역 협력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비유했습니다. APEC의 혁신 발전 지향은 중국의 혁신 주도 발전 전략과 일치합니다. 2025년 중국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5%를 초과했고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는

0: 이번 회의의 결을 행사인 소주 글로벌 투자 유치 대회에서 한국 S&Stack 주주회사의 해외 사업 대표 정일두는 기업이 처음으로 해외 공장을 지을 때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중국의 지능형 생산과 디지털 제조 모델이 높이 평가하고 중국의 혁신 생태계와의 협력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의 또 다른 상징적 성과인 APEC의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협용력 있는 봉사업 로종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각국은 8대 분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봉사업 정책의 지속적인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며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봉사무역 투자 제도 환경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봉사업은 APEC 경제 총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새로운 버전의 로종도는 향후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봉사업 발전 총사진을 제시하며 봉사업이 APEC 경제 성장과 고용의 중요한 동력으로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글로벌 봉사무역 대국으로서 중국은 최근 봉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봉사업 확대 및 질적 향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봉사업 총규모를 10조 원대로 끌어올릴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중국 봉사의 지속적인 확대와 질적 향상은 아시아 태평양 각 회원국의 협력 공간을 더 넓힐 것입니다. 풍랑이 높고 급류가 세차질수록 같은 배를 타고 함께해야 합니다. APEC 중국의 해에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각 경제체와 함께 개방 발전을 통해 기회를 공유하고 연말 심수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며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구축에 지속적인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의료사는 중국이 항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결정적 초석이자 안정적인 항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 플러스 1 무역 성과가 APEC 중국의 해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론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신세대 스타쉽 첫 비행의 주요 돌파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터키 가축 가격을 끌어올린 중동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학습은 성장 진보의 계기. 청년은 정处于学习的 黄金时期,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 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은 성실한 노력으로 업적을 쌓아왔으며 개혁개방이라는 위대한 역사극에서 억만 인민대중은 그 주역이 됐습니다. 역사가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며 민심의 향배는 당의 생사존망에 관계됩니다. 인민의 신뢰를 받고 인민의 지지를 얻는 한 당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용왕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며 심지어 쇠망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당 교약은 첫머리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노동계급의 선동대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동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 교약은 또 당은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견지하며 언제나 대중의 리익을 좌자리에 놓고 대중과 고락을 같이 하며 그들과 가장 밀접한 연계를 유지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사회 발전 법칙을 시종 존중하는 것과 인민의 역사적 주체 지위를 존중하는 것을 일치시키고 숭고한 리상을 위해 분투하는 것과 가장 광범한 인민의 리익을 도모하는 것을 일치시키며 당의 재반 사업을 완수하는 것과 인민의 리익을 실현하는 것을 일치시키며 영원히 대중을 지탈하지 않고 대중과 고락을 같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당 동지들이 당의 성격과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고 모든 것은 인민에 의거하며 항상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분투 목표로 삼고 개혁과 발전의 성과가 더 많이, 더 공평하게 전체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추진하며 공동 부유 사업에서 더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해 14억 중국 인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는 방대한 역량으로 결집할 수 있게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넷째, 당의 역사적 경험을 한층 더 깊이 정화하며 위험 부담과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격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이 한 걸음 한 걸음 매진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끊임없이 경험을 총화하면서 실력을 제고해오고 끊임없이 위험 부담과 도전에 대응하면서 위기 대처 능력을 제고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의 경험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서책에서 베껴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당이 온갖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장기간의 모색을 통해 얻어낸 것으로서 거듭되는 성패와 득실,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 당의 지혜와 용기의 결정체입니다. 현실이 우리나라는 발전에서 전례 없는 위험 부담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인 도전이 있는가 하면 국제적인 도전도 만만치 않으며 정치와 경제, 문화와 사회 등 분야의 도전이 있는가 하면 자연계의 도전도 있으며 전통적 도전이 있는가 하면 비전통적 도전도 있어 언제든 흑곤이와 회색 고불소 사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진 도로에서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부담과 도전에 더 잘 대응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역사로부터 개발을 얻고 역사 경험으로부터 적을 타승할 수 있는 법보를 찾아내야 합니다. 혁명투쟁 시기 모태동 동지는 혁명투쟁의 경험을 총화해 적을 타승하는 3대 법보로 통일전선과 무장투쟁, 당건설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를 거두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 신세대 스타쉽 첫 비행의 주요 돌파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2026년 첫 번째 거래일 한국종합주가지수 종가는 4,300포인트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도 채 안 되어 한국종합주가지수는 5월 15일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연초 대비 상승률이 85%를 넘어섰습니다. 지수의 질주와 함께 자본의 과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인공지능 지수 과열에서 반도체 과이존, 거품화 투기화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국제금융 매체와 분석가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종합주가지수가 현재의 고수치까지 상승한 과정은 어떠한지, 현재 주가 구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가지수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수 급등, 레버리지 거래 확산, 시장 내 투기 심리 확산 등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 부담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년간의 흐름을 돌아보면 많은 시장 관계자들은 추세 측면에서 한국 종합 주가지수는 글로벌 주요 자본시장을 선도하면서 대형 강세장을 연출했으나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 종합 주가지수는 반도체 주가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어서 구성 종목 간 등락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 증시는 올해 영국, 캐나다 등 선진 경제국 증시를 잇따라 제치고 세계 7대 주식시장으로 자리 잡으며 자본 규모의 도약적인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중동전쟁이 발발한 직후 한국 증시는 단 이틀 거래일 만에 20% 가까이 급락하는 격렬한 변동을 겪었으나 이후 인공지능과 연산 관련 메모리 반도체의 강세에 힘입어 한국종합주가지수는 강력히 반등하며 6,000포인트, 7,000포인트, 8,000포인트의 주요 고비를 연이어 돌파하는 질주를 펼쳤습니다. 지수가 크게 오르는 동안 증시 구조는 더욱 불균형해졌습니다. 한국종합주가지수 구성 종목은 800개가 넘지만 반도체 주가의 양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지수 가중치의 4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수가 사실상 이 두 종목의 움직임에 좌우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600여개 종목이 지수 상승률을 밑돌면서 시장 펀더멘털의 왜곡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본이 여전히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은 3월 시장 하락 시기에 대거 유입되어 바닥 사재기에 나섰고 양로금, 보험 펀드 등 국내 기관들은 비중을 늘렸으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대장주를 정기 투자하기 위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수의 기관들은 이러한 추세가 한국 증시의 구조적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거품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가 지수의 급등은 자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AI 기술 발전에서 얻은 혜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0: 최근 몇 년간 AI 기술 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연산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산 구축의 핵심 필수제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급이 긴장된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4 전 세계 생산 능력의 약 80%에서 90%를 확보하고 있고, 올해 두 기업의 고급 차세대 메모리 제품 생산부는 전 세계 글로벌 기술 기업에 전량 선판매된 상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수급 부족 상황 속에서 전 세계 D램과 NAND 플래시 가격이 수배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6년 1,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했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무려 48배라는 놀라운 수준의 급증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 증시는 상장사의 배당금 인상 강제, 외국 자본 지분 비율 완화 등 일부 자본시장 정책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에 힘입어 KOSPI는 연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글로벌 주류 기술 주가 지수를 앞질렀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시장이 빠르게 폭발하는 배경에는 종종 위험 부담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업종 주기성 문제는 시장 동향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종합주가지수가 14개월 만에 230% 이상 상승했고, 기술적으로 이미 심각한 초과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으로 인해 주가지수가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중소형 주식시장 수익률은 대부분 20배에서 35배 사이이고, 일부 AI 핫 이슈에 편승한 개별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심지어 100배를 돌파하여 국지적으로 거품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 흐름 면에서 한국 증시는 반도체 업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주기가 전환될 경우 지수가 절벽처럼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2027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기업 이익 증가률이 둔화되면 지수 상승을 제약하게 됩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이 자국 메모리 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한국 기업의 수익 공간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자금 면에서 한국 증시의 외국인 지분율은 30%를 넘습니다. 그중 미국 자본이 외국인 보유 지분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 정책 변화는 한국 증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당면 중동 정세가 불확실한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향후 지수 흐름의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오늘은 특히 가축 가격을 끌어올린 중동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생자들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터키 수도 앙카라 남쪽 교외에 위치한 미흐예의 가축시장은 유난히도 조용합니다. 상인들은 노란색 텐트로 된 우레 안에 서서 지나가는 잠재적 구매자들의 눈빛을 예의주시하고 고객들은 우리 사이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가격을 비교하고 있지만 얼굴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원래는 상인들의 외침과 구매자들의 분주함으로 가득 찼을 이 시간에 시장은 지워지지 않는 초조함과 우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터키 민중들은 높은 통화 팽창에 시달려 왔습니다. 로임과 양로금은 정기적으로 인상되지만 상승폭이 항상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란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소와 양의 가격이 감히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한 고객은 대를 이어 희생자를 지내왔지만 가축 가격이 이렇게 비싼 것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양을 사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올해는 애들만 친척집에 보내고 우리 집에서는 양을 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퇴직한 바이라미 웨즈캄즈도 양 몇 마리를 둘러본 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작년과 비교하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사람들의 구매력도 크게 떨어졌다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의 한산한 분위기는 많은 상인들에게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많은 가정이 아직 가격이 내리길 바라며 관망하고 있어 명절 첫날이 되면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격이 내릴지에 대해 상인들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가축 상인 알리 위스티넬리는 디젤유는 수입품이어서 이란 쪽에서 전쟁이 터지자 기름값이 하늘로 치솟았고 사료 가격도 지정학적 긴장으로 크게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소상인들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상인 압둘라흐 코세는 자신의 진열대 앞에 서서 중동 지역의 긴장된 상황이 운송비와 비료 가격을 폭등시켜 축산업 전체의 원가를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비싸게 팔고 싶지 않습니다. 비싸게 팔면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싸게 팔자니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소상인 오잔 다르 부닥이 잠재적 구매자와 함께 리본으로 장식된 몇 마리 황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리본들은 원래 명절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인데 지금은 다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르 부닥은 사료와 경유 가격이 오르면서 장사가 완전히 엉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축 가격이 3배에서 4배 뛰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가격을 보고 느끼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원가 부담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작년 구제역 전염병이 터키 축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많은 가축이 살처분되었고 축산 농가들은 막대한 손실을 본 뒤 회복이 더뎠습니다. 터키 통계청의 관변측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터키의 정육 생산량은 동기 대비 10.5% 감소한 19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앙카라 정육업협회 팔드르 얄츤다 회장은 레넨 같으면 사람들 손에 돈이 좀 있어서 비교적 여유롭게 희생절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은 거의 모든 가정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가정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가축을 잡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구가 함께 소나 양 한 마리를 구입한 뒤 고기를 똑같이 나누는 방식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아예 덩치가 작은 가축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에 명절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자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경제적 압력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격변 앞에서의 무력감이기도 합니다. 이미 높은 통화 팽창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터키 평범한 가정들에게 중동의 긴장 상황이 낳은 파급 영향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아직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

어렸을 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어른이 되면 무거운 책임감에 어렸을 때를 그리워하고 노인이 되면 젊은 시절을 우리는 또 그리워합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도 만족하지 못하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때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간에 있건 어떤 계절에 있건 그 순간을 즐기십시오. 다른 시간, 다른 계절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지 맙시다. 지금 여러분의 계절을 즐기세요. 이 시간도 이 계절도 언젠가는 그리워할 순간, 그리워할 계절이 될 것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러분의 계절을 즐기세요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레이리오 안녕.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의약 혹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관한 습금형 총속이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단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도득하고 이를 의약 혹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전 과정과 제반 고리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당의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이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결연히 수호하고 확고부동하게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따라 전진하며 시종 당의 용도를 견제하는 데 의거하면서 의약 혹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이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시종 이민의 건강을 선차적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둬야 합니다. 이민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실시해야 하는 바 이민 대중이 가장 기대하는 분야로부터 시작하고 이민 대중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분야부터 개선하며 이민 대중의 리그로부터 출발하여 개혁의 최대 공약수와 최상의 균형점을 찾아내면서 건강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과 당의 집권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을 최대의 치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위생 건강 사업이 공익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공익성을 의료 혹은 위생 사업의 기치에 새기고 공익성을 지향하는 것을 견제하며 서비스 체계에서의 공립 의료기구의 주체적 지위를 견제하고 민영병원의 발전을 선도하고 규범화하며 시종 최선을 다하여 능력껏 해결하고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하고 기재를 개혁하고 소비세를 확장하고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이민 대중이 개혁에 따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시대 당의 위생 및 건강사 방침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는 위생 건강사업에 대한 당의 기본 요구입니다. 반드시 기층을 중점으로 하고 개혁과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예방을 위주로 하고 중류와 소위를 함께 중시하며 건강 문제를 모든 정책에 구현시켜 이민이 함께 건설하고 그 혜택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개혁을 심화하여 사업의 중심을 질환치료에서 이민 건강으로 전환하며 건강정책을 전반 국면에 융합시키고 건강소비스를 전 과정에 일관시키며 건강

0: 복지를 전민에게 보급시켜야 합니다. 국정에 입각하여 협동하고 련동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시종, 기본 국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기본 의료보건 위생 서비스 수준이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인민 대중의 기대, 바람과 수용 능력과 서로 맞물리도록 추진하며 정부와 시장 등 중요한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개혁의 체계성과 정책의 협동성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의약보건 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결정의 포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바 위생 건강 사업이 실제와 결부하여 중점 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확대하며 의료 위생 분야의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과 내포식 발전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위생 건강 서비스의 체계성과 연속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며 개혁의 체계적인 통합을 더욱 중시하고 중국 특색의 기본 의료보건 위생 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함으로써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 의료보험, 의약품의 협동적인 발전과 관리를 촉진해야 합니다. 인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목표 통일, 정책 연결, 정보 상호 연결, 감독 관리 연동 등 기재를 완비하며 의료, 의료보험, 의약품 개혁의 협동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질적이고 효율적이며 연속적이고 협동적이며 회복 탄력성이 강한 통합형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며 의료보건 위생 서비스의 공평성, 접근성, 연속성을 강화하여 인민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의료보험 방면에서는 전민 의료보험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기본 의료보험의 성급 통합을 추진하며 의료보험 지불 방식을 개혁하고 상업 건강보험의 규범화 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의료 서비스 관련 기술의 노동에 대한 비용 수치 기재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진찰, 수술, 간호 등 의료 서비스 가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동적으로 조정하며 대중이 기층에서 진찰을 받도록 질서 있게 인도하고 의료기구와 의물꾼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의약품 방면에서는 연구개발에서부터 생산, 유통, 사용까지의 전 과정을 걸쳐 노력을 기울여 의약품의 공급 보장 체계를 보완하며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실적화를 적극 지원하고 심사평가 및 심사비준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 등의 집중 구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품질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급별 진료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특대 질환과 중질환은 해당 성급 병원에서 치료받고 일반 질환은 해당 시급 현급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작은 병은 향진 마을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의료보건 위생 체계의 체계적인 재구성을 추진하며 량질의 의료 자원의 확대와 균형 배치를 촉진해야 합니다. 시종 기층을 중점으로 하면서 서비스 체계의 상하 간의 협동과 연동 그리고 지지와 지원을 강화하며 도시 의료 자원을 현급 병원과 향촌의 기층에 이동시키며 중소부 지역의 기층에 대해서는 순회 진료와 지도 교육, 원격 협진을 전개해야 합니다. 밀착형 의료기구 연합체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바 인원과 서비스를 주로 기층으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기술과 관리도 함께 기층으로 이동시키고 밀착형 현역 의료공동체, 도시의료그룹 등 다양한 형식의 의료기구 연합체의 관리체제와 운행기제를 공고히 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밀착형 현역 의료공동체의 전면적인 보급을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리랑 연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 습관적으로 무조건 냉장고에 넣으면 좋은 신선함을 요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음식들이 냉장고 속에서 보이지 않은 변질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금세 검은 반점이 빼곡히 생기고 빵은 하룻밤 사이에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사실 냉장고의 좋은 환경이 모든 음식에 우호적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식재료들은 저마다 선호하는 생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과 단비를 머금고 자란 열대지역 과일들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따라서 냉장고의 조언은 그들에게 한파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나나가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환경 온도가 13섭씨도 아래로 떨어지면 바나나 껍질 세포가 조온으로 인해 손상되며 산화효소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껍질의 검은 반점이 빠르게 생기고 과육도 본래 탄력을 잃고 물컹해집니다. 덜 익은 바나나를 너무 일찍 냉장고에 넣으면 조온이 에틸렌 방출을 막아 영원히 익을 기회를 잃고 딱딱하고 시큼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망고, 파파야 같은 열대 과일들도 조온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들의 과육세포는 조온에서 랭해를 입습니다. 세포막이 터지면서 세포액이 밖으로 스며나와 촉촉하게 본진 반점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식감이 떨어져 넓은 맛이 나고 본래의 진한 과일 향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열대 과일들은 상온에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15섭씨도에서 25섭씨도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익은 과일은 하루에서 이틀 안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기간을 늘리려면 간결류는 통기성 있는 그물망에 넣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매달아 둡시다. 그러면 껍질의 기름이 천연보호막 역할을 하여 맛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한 주에서 두 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싱싱했던 채소가 냉장고에 넣으면 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까요? 갑자기 좋은 환경에서 내부 혁명을 일으킵니다. 효소의 작용으로 전분이 포도당으로 조온화되는데 포도당은 고온에서 조리할 때 더 쉽게 탄화돼 감자가 쉽게 타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냉장고 습한 환경이 감자의 발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발한 감자는 요독물질인 솔라닌을 생성하여 식품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망 역시 열대 과일과 마찬가지로 랭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조온으로 인해 표면에 움푹 패인 반점이 생기고 비타민C가 대량으로 손실됩니다. 중국 식품위생잡지에 게재된 냉장 보관 조건에서 자외선 조사가 식품의 비타민에 미치는 영향 실험에 따르면 비망을 5섭씨도 냉장고에서 3일간 냉장 보관할 경우 비타민C 보존률은 약 68.8%라고 합니다. 즉 비망을 냉장고에 3일간 두면 비타민C 함량이 약 31.2%나 감소해 본래의 영양과 아삭한 식감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추위를 타는 채소로는 어유와 애호박이 있는데 이들은 조온에서 금방 물러져 아삭한 질감을 잃게 됩니다. 정확한 저장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감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망은 구멍이 뚫린 비닐봉지에 넣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면서도 공기가 통하도록 하면 실온에서 3일에서 5일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다른 식재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따로 보관해야 하고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수개월 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금 구워낸 빵은 폭신하고 부드러우며 깨물면 겉면에서 바삭한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하룻밤 동안 넣어두면 다음날 딱딱한 돌덩어리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빵 로화 현상 뒤에는 전분 분자의 미시적 변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빵 속의 아밀로스가 빠르게 재결정화되어 단단한 미세결정구를 형성하기 때문에 탄력을 잃는 것입니다.
연구

0: 에 따르면 이 섭씨도 환경에서 빵의 로하 속도는 30섭씨돌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오히려 냉장고가 빵이 딱딱해지는 과정을 가속시키는 공범이 되는 셈입니다. 만두, 전병 등 밀가루 음식도 료산 문제를 겪습니다. 조온은 이들로부터 수분을 빼앗아 건조하고 딱딱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과자와 같은 바삭한 간식류는 냉장고의 높은 습도 때문에 눅눅해져 본래 바삭함을 잃게 됩니다. 이런 전분류 식품은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더 좋으며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넣어 상온에서 1일에서 2일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해야 할 때에는 냉동하는 것이 냉장보다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영하 18섭씨도의 저온에서는 조문의 로화가 늦춰지기 때문에 먹기 전에 간단히 가열하기만 하면 부드러운 식감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 재료들은 겉보기에는 보관하기 바쁠 것 같지만 사실은 상온에 오히려 품질을 더 잘 유지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꿀은 조온에서는 꿀속 포도당이 결정화되며 하얀 과림 모양의 물질을 형성합니다.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매끄럽고 부드러운 식감을 파괴합니다. 사실 꿀 자체는 강한 항균성을 지니고 있어 밀봉만 잘해준다면 건조한 상온에서 오히려 장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은 냉장고에서 외형 위기를 막기 쉽습니다. 온도 변화와 표면에 하얀 서류 모양의 물질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초콜릿 개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흰 서류는 먹어도 안전하지만 초콜릿의 식감을 거칠게 하고 풍미도 크게 떨어뜨립니다. 초콜릿은 열원과 직사광선을 피해 15섭씨도에서 22섭씨도의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부드러운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검정버섯, 표고버섯, 김과 같은 건조식품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냉장고의 높은 습도 때문에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끼기 쉽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밀폐용기에 넣어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건조한 환경을 유지하여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해야 그 맛과 영양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음식 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수단 중 하나일 뿐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음식 재료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보관 방법을 선택해 각각의 음식이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존의 지혜입니다. 다음에 냉장고 문을 열 때 먼저 이런 음식이 정말 조언을 좋아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송송근 씨의 글 나의 살던 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고비고비 700리 도문강의 종하류에 위치한 량수향 소재지. 마을에서도 북으로 15리 더 올라가면 좀 넓은 마을이었는데 덩전촌이라 불렸습니다.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동족의 습지판이란 뜻에서 온 이름이랍니다. 확실히 농밭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남향으로 들어앉은 마을의 뒷산 언덕 기슭에는 10여 헥타르의 과수원이 있습니다. 봄이면 사과백꽃, 살구꽃, 복숭아꽃, 오약꽃들이 만발하여 꽃동산을 이루었고 그 향기가 온 동네에 풍겨 낮에는 벌들이 붕붕 이꽃 저꽃 찾아다니면서 꿀을 빚었고 교교한 달밤이면 하루일을 끝낸 사람들이 꽃향기 속에서 평화로운 밤을 즐겼습니다. 압내가를 건너면 수십 헥타르의 모연한 논밭이 펼쳐지는데 가을이면 땅이 꺼지게 실린 황금 벼파도가 바람에 넘실넘실 춤추며 풍년의 희열이 휩쓸곤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깊은 북쪽 고란에서부터 내려오는 맑은 물이 말라풀 감돌아 무심히 흘렀습니다. 이름 모를 물고기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나는 늘 형들에게 이끌려 개울가에서 맴돌아졌습니다. 그 물줄기는 어린 시절의 수영장이었고 목욕탕이었습니다. 장마철에 물이 불어나면 널판자 떼를 만들어 타고 물살을 가르면서 내려가는 짜릿함을 선사한 미끄럼 놀이터였습니다. 여러 작은 물줄기들이 한 곳으로 모여 이루어진 곳이 바로 우리의 놀이터이며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넓은 논밭으로 흘러드는 감로수였습니다. 시냇가 주변에는 보드나무가 많아 보들피리를 만들어 불었고 물먹은 가지를 잘라 껍질을 벗긴 후에 속고리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고 가을이면 가늘고 긴 가지에다 무오가리, 배춧잎, 무우거지랑 끼워서 초마 밑에 달아 말리워 긴긴 겨울에 밥포저로 여러가지 무침쌈 그리고 국도 끓였습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면 새하얀 솜털 같은 보들 강아지가 푸른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 나무 사이에 논밭에 모를 대느라 골짜기를 막은 큰 웅덩이가 골마다 있었는데 낚시꾼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학교에서 하학하면 부랴부랴 숙제를 하고는 긴 보드나무 낚싯대를 들고 갈대밭을 살금살금 헤치며 조심조심 좀 깊은 물 웅덩이에 접근합니다. 지렁이를 꿰는 낚싯대를 물 깊은 곳에 던지고 주의 깊게 쫑대를 살핍니다. 올해 목표는 하나, 장마철에 도문강에서 올라온 붕어를 낚아내는 것입니다. 붕어가 안 잡혀도 모방합니다. 보들치도 있고 심지어 미꾸라지도 한 사발 풀이 낚은 날도 있었습니다. 학교가 쉬는 날이면 작은 채발을 가지고 물줄기가 도갈래로 흐르는 곳을 만나면 하나의 물줄기를 맞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등이 검고 배가 흰 큼직한 보들지들, 얼룩얼룩한 돌쫑개, 그 외에도 이름 모르는 물고기들이 많이 잡힙니다. 한나절이 되면 모닥불을 지피고 구워서 보들나무 재에다 찍어 먹습니다. 또 그 맛 향긋하여 구워 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60년대는 집집마다 다 그렇게 가난하여 이것도 큰 향수였습니다. 초소가 지나면서 날이 서서히 가을 문턱에 닥치면 논밭 물도랑에 미꾸라지가 하천으로 또 내려옵니다. 해마다 절기를 맞춰 우리는 채발을 만들고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질

무렵이면 논두렁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채발을 여러 개 놓고 기다립니다. 목의 성화에 우동불을 지피고 목이태 쑥을 태우면 미꾸리 잡기에 존용합니다. 날씨가 푹 흐리고 캄캄한 밤이면 더 많은 미꾸리가 흘러내리는데 하루손에게 한 통은 문제없이 잡습니다. 깊은 밤 잡은 물고기를 집에 갖고 오면 어머니가 소금을 두 솜 넣고 덮개를 꼭 닫아놓습니다. 그러면 고기들이 먹은 걸 깨끗이 토하고 죽어버립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가 모래이고 냇가에 나가 깨끗하게 씻어 햇빛이 잘 들은 마루에 널어놓으면 장기 환자에서 일밭에 못 나가시는 아버지가 속고리 휘차로 만든 파리잡이 푸채로 죽기 내기로 달려드는 쉬파리를 쫓으면서 말리옵니다. 그러다 손님이 오시면 말린 고기를 푹 찌고 마른 고추와 함께 볶아 넣으면 둘이 먹다 한 사람이 사라져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해 외륙촌 형과 둘이서 며칠간 같이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랫발을 잡고 우에발을 거들어 갔다 오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이 빈 채발만 있었습니다. 누가 그 사이에 훔쳐갔을까? 버들숲에 둘이서 몸 숨기고 지켜보니 입담배를 찌느라 건조실 불을 보는 아저씨가 매일 저녁 우리가 자리를 비우는 틈타 건져갔습니다. 한창 채발을 거두는데 우리가 불쑥 나타나자 요즘 고기가 잘 걸리네 하며 우리를 보고 어색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를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골 사람들의 인품이고 품격입니다. 추웠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겨울에는 개천의 강바람이 요란히 차가웠습니다. 추위가 한바탕 온 동네를 휘감고 있으면 그 나름대로 재미있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강변 전체가 썰매장과 스케이트장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량날 썰매, 웬날 썰매, 스케이트를 타고 나무 가지로 만든 채로 작은 돌을 자유자재로 드립을 하다 골문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추위를 달랩니다. 논이 얼음판으로 변했을 때 바닥을 금이 가게 만들면 우아래로 출렁입니다. 얼음 바닥이 출렁다리처럼 흔들리고 이 놀이를 하다 보면 얼음장이 결국 깨져 모두 물에 빠집니다. 집에 가면 혼날까봐 불을 지피고 양말과 옷을 말립니다. 그러다 부주의로 옷이나 양말을 태우고 마음을 졸이며 집으로 가는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젖은 옷으로 가면 덜 혼나는데 굳이 늘 하던 대로 옷과 양말에 구멍을 내어 엄마의 환한 얼굴과 맞닥뜨립니다. 일이 커지고 한바탕 큰 소리가 나면 강변은 우리의 눈길에서 멀어지고 자치기에 열중합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저녁 무렵이면 술래 잡기가 졸정을 이룹니다. 하나하나 술래 잡히게 되고 못 찾습니다. 꾀꼬리에도 끝까지 안 나오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만히 집에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친구들이 그리워지게 만든 수많은 추억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내 추억 속에는 그가 있는데 그의 추억에는 내가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함께한 추억들인데 나는 기억이 없는 추억이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고스란히 나의 가슴으로 스며듭니다. 세월은 흘러도 사람은 변치 않습니다. 가을이면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코스모스가 피어납니다. 그렇게 가을이 무르익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화시설이 흔치 못했던 그 시절 동네 청년들이 문의 선전대를 꾸리고 한 달에 한 번 로천 용마를 돌리면서 동네를 즐겁게 해줍니다. 8월 중순이면 한전 세벌 김과 소전 김매기를 끝내고 한숨 돌립니다. 이때면 마을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운동장에 가득한 사람들이 생산 소대별로 나누어 축구, 달리기, 줄 당기기, 물동이 이고 달리기, 바느질 꿰기 등등 시합을 펼칩니다. 촌 가을 운동대회입니다.
서로 경쟁하다 보니 술을 드신 분들은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툼이 심해집니다. 힘은 들지만 사람들과 단합이 되고 보물소리에 두둥실 어깨춤이 졸로납니다. 한 살 한 살 모으가며 동네 경조사에 적극 손을 보탰습니다. 경사는 생산소대별로 소를 잡고 떡치고 야단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고향에는 전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 앞으로 고속철과 고속도로가 지나갔고 강변에 돌다리도 놓았습니다. 가늘고 굽은 논드는 길도 호리를 쫙쫙 폈고 다락논도 원조화되었습니다. 그 옛날 올망졸망 초라하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벽돌 기와집이 땅차고 보기 좋게 늘어졌습니다. 아직도 고향에 계시는 70대 중반의 형님에게 낚시나 갈까요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찬비가 내리는 완연한 늦가을입니다. 이제 흰소리 내리는 고향의 저 산기슬개 하얀 구절초가 만발할 것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가수가 부른 서우환 듣고 오겠습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충건 욕입니다. 충성의 충, 말씀 언, 고스를 욕, 귀 이로 부리되는 충건 욕이는 바른말은 귀에 거슬린다라는 뜻으로 바르게 타이르는 말일수록 듣기 싫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을 우리는 군자라고 부릅니다. 군자라면 타인의 고충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를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은 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매우 적습니다. 그가 위인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진나라 말 란세 속에서 5년 만에 초나라를 통일하여 한 나라를 세운 류방은 모두가 인정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업을 이룬 류방도 타인의 질책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류방이 대군을 거느리고 관중으로 쳐들어가자 진나라 황제가 투항하면서 진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함양에 진입한 유방은 웅장하고 호화로운 궁궐의 모습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궁녀들과 산더미 같은 금은보화에 현혹된 유방은 이곳에서 태평성대를 노릴 생각에 기분이 황홀해졌습니다. 그 후 유방은 궁녀들에 둘러싸여 전쟁은 까맣게 잊은 채 향락에 빠져 살았고 좀처럼 궁궐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방이 궁궐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를 보다 못한 본궤가 요방을 일으켜 세우며 못마땅한 옷으로 출궁을 권했습니다. 진나라는 진왕의 폭정과 방탕함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백원께서 궁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진나라가 모도했던 탓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일개현의 현룡이었던 백원께서 어찌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밖에서는 진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제후들의 쟁탈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백원께서 낮잠이나 주무시고 궁녀들과 노닥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러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백원께서도 진나라 왕의 꼴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번쾌 무례함에 료방은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왕이고 너는 나의 부하이다. 어찌 과인에게 그토록 무례하다 말이냐. 궁에 잠깐 머물면서 마음을 비우려고 했던 것뿐인데 진나라 왕까지 들먹이며 과인을 모함하다니 나는 이곳에서 한 발도 나가지 않겠다. 쏙 물러가거라. 본캐는 분노를 억누르며 군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료방이 가장 신이 많은 모사창량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료방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장량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군의 행동도 그다지 칭찬할 바가 못 되는구려. 부드러운 말투로 가냈다면 백원께서 그토록 심하게 면박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오. 자신이 지나쳤다고 느낀 본캐는 곧 반성했습니다. 장군의 말을 들어보니 내 잘못도 크구려. 사정이 급하니 장군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부탁해 보시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렐 함께 입고라 하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장량은 료방을 아련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백웅, 번쾌군의 간언이 심기를 거슬렸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허점을 들춰 꾸짖으면 귀에 거슬리기 마련이지요. 중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면 이롭고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이롭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번쾌의 말은 귀에 거슬리는 중언이자 입에 쓴 약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진노를 거두시고 번쾌의 충고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장량의 말에 현명한 료방은 도말 않고 장량을 따라 군영으로 돌아와 전쟁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충은역이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라는 뜻으로 바르게 타이르는 말일수록 듣기 싫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민영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자영업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영주체입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신기술, 신산업, 신업태, 신모델을 핵심으로 하는 사신경제 자영업자가 4,010만 9천 가구에 달해 연 5년째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민영경제 촉진법을 실시한 이후 자영업자가 직면한 창업투자, 형태 전환과 첨단화, 시장 퇴출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자영업자 등록관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경영권 승계의 편리를 제공하는 면에서 해당 규정은 자영업자 상속인이 변경 등기를 통해 경영을 승계하고 발전을 이어가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형태 전환과 승격 과정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자영업자를 발전 단계에 따라 생존형, 성장형, 발전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고 유명, 특색, 량질, 신형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편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 더 나은 경영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45편 자주적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세계 객가인의 도시 매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안원로광 노동자 운동기념관으로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수학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소만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45편 자주적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청소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자주적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뛰어난 혁신형 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신시대에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지능전략을 실시하고 현대화 건설에 대한 인재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인재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전략적 포치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인식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주적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하는 것은 우리 당이 지난 100년간 분투해오면서 이어온 훌륭한 전통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건된 그날부터 중국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확고부동하게 실천해왔습니다. 지난 100년간 급변하는 정세 하에 우리 당은 분투하여 휘황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시기이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이든 특히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 들어서서 우리 당은 시종일관, 인심결집, 인격완성,

인력 개발, 인재 양성, 인민 행복 도모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우리 당은 간부와 군대에 대한 정치 문화 교육, 노동자와 농민 대중을 상대로 하는 문맹 퇴치 운동으로부터 현대 교육 제도의 보완에 이르기까지 당이 인재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인재 양성, 인재 유치, 인재 사용이 서로 맞물리는 정책 체계를 완비하는 데 이르기까지 인재의 자조적 양성, 각 분야 인재의 결집, 인재의 단합 및 선도 등 이론적 혁신과 실천적 모색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면서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일맥상통의 훌륭한 전통을 형성했습니다. 우리 당은 창건 초기의 작은 홍선, 즉 50여 명의 당원에서 오늘날의 거대한 항선, 즉 9,600여만 명의 당원으로 발전하면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해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간고분투함으로써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신중국을 창건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개척했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룩함에 있어서 당이 령도하는 인재사업이 모두 극히 중요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역할을 발휘하였으며 우리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이 훌륭한 전통을 계속 빛나게 이어가야 합니다. 둘째, 자조적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 더욱 중요한 전략적 이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명맥은 인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인재 자원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제1 자원으로서 인재 경쟁은 이미 종합 국력 경쟁의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재는 한 나라의 종합 국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고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자원이며 하드파워든 소프트파워든 결국에는 인재의 실력에 의하여 결정되고 국가의 강성은 인재에 의거하고 인재의 양성은 교육에 의거한다고 깊이 있게 지적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더 나아가 도덕 품성과 재능을 겸비한 자질 높은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장원한 발전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튼튼한 물질적, 기술적 토대가 없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없고 규모가 방대하고 구조가 함리하며 자질이 뛰어난 인재대오가 없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순조롭게 실현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자조적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인재 자원에 의한 경쟁 우위를 서둘러 형성하고 현대화 건설에 강력한 인재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셋째, 자조적인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하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인재 정책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은 대국으로서 인재의 수량, 질적인 수준, 구조에 대한 요구가 전방위적입니다. 이처럼 방대한 수량의 인재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반드시 주로는 자조적인 힘에 의거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 공급에 자조적

0: 통제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확정된 총체적 요구에 따라 자조적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은 바로 국내 국제 정세가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인재의 자조적 양성을 더욱 중시하고 뛰어난 혁신형 인재를 적극 육성하여 그들이 민족 부흥의 중임을 떠매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한다는 것은 국내와 국제 두 대국에 입각하여 세계적인 중요 인재 중심과 혁신 고지를 서둘러 건설하고 지역 간 인재의 합리적인 분포와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며 해납 백천의 드넓은 흉금으로 시급히 부족한 인재를 유치하고 국제적인 인재 교류를 강화하며 각 부류의 인재를 잘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조적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하려면 노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며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하는 방침을 계속 견지하고 인재 발전 체제와 기재 개혁을 심화하며 인재를 진심으로 아끼고 정성껏 육성하고 성심껏 영입하고 세심하게 등용하며 인재를 갈구하는 격식에 구애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을 당과 인민의 사업에 결집시켜야 합니다. 또한 광범한 인재들이 당을 사랑하고 조국에 보답하고 헌신적으로 맡은 바 사업에 최선을 다하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안정된 일터에서 시름 놓고 사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와 기재를 완비하여 각 부류 인재의 혁신 활력과 창조 잠재력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조적 인재 양성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천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룡들의 하고가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세계 객가인의 도시 매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고장, 축구의 고장, 산가의 고장이라 불리는 매주는 세계 객가인의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풍부한 객가 문화와 청명하고 열정적인 객가인, 객가인의 독특한 가옥 토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순박하면서도 열정적인 객가인 도시 분위기와 과거 번창하던 중원에서 미개발지대인 이곳에 이른 객가인 선민들이 이 세상에 남긴 눈부신 문명사입니다. 옛적에 가흥주라 불린 매주는 광동 동북부, 광동과 복근, 강서 세 개 성의 접경지대에 위치했습니다. D자로 매주를 감돌아 흐르는 매강이 도시를 강북의 구도시와 강남의 신도시로 나눕니다. 매주는 역사적으로 영남의 여러 지역과 경성 지역에서 남쪽 바다로 나가는 수륙교통의 중추였고 이에 따라 매주는 줄곧 광동과 복근, 강서 접경지대의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예로부터 중국 동남 변방의 정치 중심과 군사적으로 서로 다투는 중요한 지역인 매주는 매주를 얻으면 복근과 강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매주의 문화는 풍부하고 다채롭습니다. 일찍 신석기 시대에 이곳에서 생활한 백월 선민들이 눈부신 백월 문화를 창조했고 진나라 때부터 청나라까지 이르는 2000여 년 동안 매주는 줄곧 중국의 중원 문화와 남방 토착 문화가 어우러진 곳이었으며 그로 인해 문인 묵객들이 집중된 이곳은 객가 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중원에서 남하한 객가인의 조상은 다수가 선비들이었으며 그들은 남방에 와서도 교육과 문화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북송 초반에 중원을 떠나 매주에 와서 정착한 관리 류원성이 첫 서원을 세워서부터 천년이 넘는 동안 매주의 학구열은 식지 않고 여전합니다. 천년 동안 과거 시험에 합격된 매주의 선비는 아주 많습니다. 자료에 기록된 사람만 봐도 과거 시험에 합격된 진사는 121명, 한림원 학사는 33명, 향시에 합격된 거인은 1645명, 향시의 수석 합격자 회원은 17명에 달했으며 1차 시험에 합격된 공생은 16479명이나 됩니다. 산이 8알이고 물과 밭이 각각 1알인 매주는 산악지대에 위치해 사람과 산은 많으나 경작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많은 매주인들이 살 길을 찾아 바다를 건너 기타 지역의 중국인들과 함께 세계 67개 나라와 지역에서 생활하는 화교종 일원으로 되었습니다. 중화민국 초반부터 화교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오면서 매주는 광동에서 중요한 화교 고향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중원 문화와 백월 문화가 융합된 매주는 풍부한 역사 문화 유적을 보존합니다. 매주에 남아있는 신석기 시대 문화 유적은 398곳에 달하고 고대 도요지는 87곳, 고대 무덤은 179기, 고건물은 206채에 달합니다. 그중 소한 시기의 장락대 건축 유적과 매서의 신석기 시대 도구 작업실 유적, 한나라 때의 천불철탑, 당나라 때의 사원인 령광사 등은 모두 국보급 문물들입니다. 이 밖에 매주에서는 또 천년 동안 우뚝 솟아있는 천불탑과 명나라 때의 우물진정, 청나라 때 시인인 황준원의 생가, 송나라 때의 석교 장원교, 공자의 사당 공자묘 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965년에 세운 천불탑은 매주의 동산마루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무쇠로 주조한 탑에 천기의 불상을 부조기법으로 조각했다고 해서 천불탑 혹은 천불철탑이라 부릅니다. 전체 높이가 36m에 달하고 9층으로 된 천불탑 제1층에는 탑의 축조시대를 적은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그 위에 지붕을 만들고 반짝이는 기와를 얹었습니다.
탑의 옆에는 천불탑에 관한 황존원의 시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인경려라 부르는 황존원의 생가는 매주에서 동쪽으로 3km에 떨어진 주계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0: 있는 식구에서 왔습니다. 매주는 또 유명한 축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매주가 축구운동을 시작한 시기는 청나라 때인 18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 선교사가 근대의 축구 기술을 매주에 전파했습니다. 1907년 중국 근대혁명의 선구자 손중산이 동맹회의 화교 지도자 온종구와 사일교를 그들의 고향인 매주에 파견해 송구 체육회를 설립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체육학교를 설립하고 축구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손중산 선생은 이런 활동의 취지를 신의 혁명을 위한 군사인재들을 키우는 데 두었습니다. 1930년대 내외의 축구계를 들썩하게 하며 아시아 축구의 왕이라 불린 리해당이 바로 매주의 오화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매주의 대중축구운동은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매주는 국가팀과 13개 성시팀을 위해 230여 명의 축구선수와 코치를 육성했습니다. 그중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선발된 매주 출신의 선수는 30명이 넘습니다. 천년 역사의 옛 사찰 령광사는 광동 4대 유명 사찰 중 하나입니다. 당나라 때인 860년대 반려권 스님이 이곳에 오두막을 짓고 수련했습니다. 반려권 스님 원적 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사원을 지어 그를 기렸는데 그 사원이 바로 령광사의 시작입니다. 오늘날까지 보존된 령광사는 명나라 후에 보수한 것인데 향불을 아무리 많이 피워도 사원 밖에서는 연기 한 줄도 보이지 않고 사원의 고목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건물의 지붕에 낙엽 하나 남지 않는 기이함을 자랑합니다. 향불 연기가 사원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낙엽이 지붕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건축 과학예술의 일대 창조라 할 수 있습니다. 객가인의 최종 형성지와 최대 집거지인 매주는 명실공히 세계 객가인의 도시입니다. 매주의 객가 민속은 줄곧 중원 한족의 전통 풍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현의 발음을 대표로 하고 옛날 하남의 억양을 유지하는 매주 객가인의 언어는 중국 한어 8대 방언 중 하나입니다. 반달 모양으로 된 민가 위룡옥과 둥근 토담집 토위로 등 매주 객가인의 건물은 더 유명해 화하의 일절로 불립니다. 객가의 산가는 시경의 품격을 띈 하늘의 소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해마다 매주의 산가절이 되면 현지 사람들은 물론이고 고향에 돌아온 화교들까지 모두 노래 축제 현장을 찾아 명절의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정말 그립소를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안원로광 노동자 운동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원로광 노동자 운동기념관은 기념성 혁명 박물관입니다. 강서성 평양시 안원구 안원진에 위치해 있으며 전시는 1956년에 설립된 안원로광 노동자 클럽 유적지 전시장입니다. 안원로광 노동자 운동기념관의 부지 면적은 200모, 건축 면적은 4245평방미터, 진열 면적은 24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2022년 말까지 안원로광 노동자 운동기념관의 소장품 수량이 2653건에 달하고 진규한 문물은 2204건에 달했습니다. 안원로광 노동자 운동기념관은 1921년부터 1930년까지 중국 공산당이 안원로광 노동자들을 지도해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대항해 파업투쟁과 농민운동, 무장투쟁을 진행한 역사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의 전시 내용은 6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문자 그림과 실물 외에도

수 폭동과 혁명 근거지 건설 등이 중국 혁명사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고 대량의 혁명 활동, 특히는 당의 지도 활동 예터와 진귀한 혁명 문물들을 보존했습니다. 안원로광 노동자 클럽은 안원로광 노동자 총파업이 승리한 후 노동자들이 스스로 기부해 모스크바 대극장의 양식에 따라 설계하고 건설한 것입니다. 이는 앞뒤 두 채로 나뉘어져 있으며 앞동은 클럽 사무실인 바 벽돌 나무 구조의 2층짜리 건물입니다. 내부에는 주임단, 재판위원회, 회계조 등 사무실과 대표회의실, 클럽 직원 침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노동자 강연장으로 벽돌과 목재 구조로 된 4층짜리 건물입니다. 강연장의 정면에는 막스 레닌상이 걸려있고 양측에는 붉은 천의 대련이 걸려있습니다. 대련에는 단결 정신이 있고 계급의식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클럽은 1920년대 안원 노동자들의 혁명활동 중심지이자 중국 노동자들의 첫 공유회 건물입니다. 1982년 2월 국무원은 이를 국가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했습니다. 안원로광 노동자 운동기념관은 중국 공산당이 평양 탄광과 평양 철도 노동자 혁명운동을 영도한 데 관한 문물을 수집하고 보호하며 혁명운동을 연구하고 선전하는 역사 클럽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수학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려놓자, 내려놓자. 내려놓으면 비로소 행복해질 것이다. 이는 산동에서 살고 있는 71세 할아버지 리베성이 지난 10년간 자신한테 한 말입니다. 그가 내려놓고 싶은 것은 돈이나 리익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1978년, 두 번째 치른 대학 입시에서도 실패를 맛본 리베성은 수학 연구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지을 때도, 큰 도시에서 마기를 할 때도, 도로 청소를 하든 건물 내부 청소를 하든 그는 시간만 나면 수학 문제를 풀었고, 이는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생계의 압력으로 그는 몇 번이고 내려놓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수학 문제를 적은 필기장은 1000페이지를 넘겼고 그 위에는 풀이 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반평생 기울인 심혈은 도대체 얼마나 큰 학술적 가치가 있을까? 리베성에게 있어 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을 오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있어 산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베성은 자신이 걷기로 한

오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있어 산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딥의 성은 자신이 걷기로 한 길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말해 자괴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벽과 침대 사이, 선반들 사이에 다양한 종이봉투며 비닐봉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는 71세 리베성 어르신이 집이 조금이라도 정연해 보이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는 이 집에서 가장 값진 것이 그의 필산지라고 말합니다. 높게 쌓인 필산지호에는 방정식과 각종 기호, 숫자들이 빼곡히 씌워져 있었습니다. 청소공이자 수학 애호가 리베성은 늘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청소년을 하는 것은 수학 연구를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그는 작은 의자에 앉아 다리 위에 필산지를 놓고 끄적입니다. 그는 대수와 기하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고중 때부터 리베성은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하신 공식과 정리들은 그에게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 그 어떠한 오차도 없이 깔끔한 매력이었습니다. 1978년 두 번째 도전으로 치른 대학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호미를 메고 농산일에 몰두했습니다. 수학의 의미가 더 이상 시험이 아닐 때 그 매력은 배로 늘었습니다. 젊어서는 농산일을 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봄에는 땅콩을 심고, 여름에는 밀을 베고, 가을에는 고구마를 캐고 옥수수를 뜯었습니다. 그는 늘 종이와 펜을 들고 다니며 수학 문제 풀이법이 떠오르면 재빨리 적어놓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일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마을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며 담배를 피울 때도 리베성은 옆에 앉아 머릿속으로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1998년 43세 나이에 그는 처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의 짐은 오로지 옷 몇 벌에 수학 문제들 뿐이었습니다. 리베성은 청소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대가를 청소했는데 아침 식사만 마치면 나가서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해방로에 배치되어 건물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바쁜 업무 일상으로 수학 문제를 연구할 시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는 반나절 농사를 짓고 반나절 수학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급을 받는 일은 그렇지 못합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했지만 밥벌이를 하려면 무조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없으나 끈기는 있습니다. 리베성은 건물 장식 폐기물들을 주어 그 후에 빼곡히 유도 공식을 적으며 필산지로 사용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나뭇잎,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나르는 벽돌, 이는 모두 리베성의 수학 문제로 재탄생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그가 무엇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수학 문제를 푼다고 배가 채워지냐며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리베성은 자신이 풀어낸 문제들을 종이에 적어 파란색 찻잎통에 넣습니다. 통 안에는 그동안 리베성이 연구한 문제들이 대수, 평면기하, 립체 기하 등으로 분류되어 거의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의 필산 과정은 열몇 페이지에 달했고 어떤 것은 백여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이는 또 40여 년간의 고독을 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평가에 따르면 리베성의 연구 결과는 사실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고중 수학 교과서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리베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을 오르려는 사람은 산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 누가 있든 오로지 산을 오르려는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0: 같은 문제라 해도 모두 저마다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누가 있든 오로지 자신이 갈 길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리베성이 청소년을 그만둔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의 직면에서도 해결책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까지 안 되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수학처럼, 인생처럼. 그가 확신하는 또 한 가지는 수학 문제들로 가득한 찻잎통은 계속해 채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신의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소만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만은 24절기의 8번째 절기로서 비교적 독특합니다. 그것은 직접 계절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기후의 량료를 표시한 것도 아니며 밀다위 곡식들이 아직 채 포만되지 않은 상태라 소만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무렵은 따사로운 햇빛이 대지를 비추고 벌판을 바라보면 곡식들이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수수와 옥수수는 사람의 키 절반 정도로 자랐고 밀 이삭들이 하늘을 향하고 오라지 않아 무르익을 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만은 여름 기운이 점차 짙어가는 때라는 뜻입니다.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서

0: 녹음이 짙어지고 더위가 나며 밀, 보리 등 여름 곡식이 여물기 시작합니다. 씨부침과 벼 모내기를 시작하며 산과 들에는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므로 꿀벌치기를 크게 벌립니다. 소마는 니파와 망종 사이에 들며 음력 4월, 양력으로 5월 20일이나 21일에 해당하며 태양 환경은 60도입니다. 소만이면 날씨가 여름에 들어서 여름 기분이 나기 시작하며 식물이 성장합니다. 모내기, 가을뿌리 먼저 베기 작업에 여러 가지 밭농사의 김매기가 줄을 잇게 됩니다. 모판을 만들면 모내기까지 모의 성장 기간에 옛날에는 45일 내지 50일이나 걸렸으나 지금의 비닐 모판에서는 40일 이내에 충분히 자라기 때문에 소만의 모내기가 시작되어 1년 중 제일 바쁜 계절로 접어들게 됩니다. 소만이 되면 보리가 익어가며 산에는 부엉이가 옵니다. 이때쯤이면 보릿고개란 말이 있을 정도로 양식이 떨어져 가난하고 힘겹게 버티던 시기입니다. 옛사람들은 소만으로부터 망종까지의 시기를 다시 5일씩 3으로 등분해 초고에는 쓴바귀가 뻗어오르고 중후에는 냉이가 누렇게 시들며 마루에는 보리가 익는다고 했습니다. 쓴바귀는 꽃상추과에 속하는 단연초로서 뿌리나 줄기, 잎은 이무렵 식용으로 널리 쓰입니다. 또 초고를 전후해 즐겨 시식하는 냉이국도 예로부터 유명합니다. 보리는 말후를 중심으로 익어 밀과 더불어 여름철 주식을 대표합니다. 소만 무렵 심하게 가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물 준비를 부지런히 해두기도 합니다. 음력 3, 4월이면 권농의 달이라 해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봄바람과 더불어 모판을 만들면서부터 농산일이 바빠집니다. 경운기와 뜨락도르를 이용한 논갈이, 모판 만들기, 벼씨 뿌리기, 올콩 심기와 면화, 참깨, 아주까리 파종 등으로 일손이 딸릴 때입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주미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다 만하기 장주심아 자신 나신이 흘쓸렛 침마 옛날에 가르가 발후에 자지 핫도 볼가지 은멋도 루홍관단 관역대가라 배인쇼 울가 떠서 머둘흔 없는 살라 벌제나 없는 적단 아이라디압스나 아인잠마 호스후나 어진 헛띵 가지리 시글럿 야로 엽제은 헉차 엽북슨 잠볼불 두르그나 엽슨 착초나 니근들란 장안두른 읍드르버 이륵슨 와시디기 담담마라 더신 넘무둘지 어진박다 루헌박암다 헌이르지에 그 성사 왁뜨 잡바 따탁시 아롤휘들 느긴 호와다 히비스키 드션 모르고 비스키기 짜들라 동서 두자 등길에 들이 비스키네 오가 시비 장한단 소가 특선 실언의 의지나 집을 알뜬 부이증 볼마시 세한비에노이 야문야문에 셋나스진 문틈비에노 엽들블롯 오치리 농익이 의진단 무득디여 수진을때 청샹발발 보이건 바르지 사라핫 환득 과르보 환득 야락한단 나쓴 녹치와 실원의 이진 원디 샴단 은왁 오치리 흘회 벌회 와치라스 벌벌 머득드제나 바투샥스노 범타간 으듬드누구에리 보틀그 머리근 수샹쇼다 나슨 녹제 알틀레들한 부이긴 벌벌 아솔카지라 승시세테 유광산단 아솔치그제 홍관내 대는 봤을 적수 대쇼 윤왈신 대승 봤을 시따락도 대쇼 아름너네 복도 의진 침억이 얼벌 알튼세흔 서라갈 자바란 들극벌보 비치기문어 버너기 성수지 바로 은어란 유럽 빼이 무배스는 원디진 수샹수 나스 녹제스디 성사 아이야 그 와르뚜은 늙을 염스 은어란 아라라 하랑스 마나라 도나와 더럭이 두시물리근 들란 산들지에 의진이기 벌벌 아르긴 느거두기 흐르글른 아르글 엠마르스거룰슨 내술하르 의전 의전 은맛질들 로네 부이기 응주떡들 덜렁벌 빠스 늑다후르 쪼블렁벌노 와시리 앱들니근 들란 이벌 즉슴미 버그드진 은무두거 부이기 쪼빠가 바수 알튼 드르지 양산 야므르 볼히 므트고에 그 유탄을 서래갓 원디진 누디기 오르긴 슈띠기 조가 주들라 주든더회 버덧버들근더회 하시라 수향수 야가인 은무뚜 위바라바 느근 우뜻이 옹르 그늘은 주수관 주수상 나리기 장들제 다리 두르근 문노 느근 살라 시리기기 와들담 수지 벌벌 한 월셋 가비야 태우너 느글 옷걸 헐버수 오브린 월라스뚜르 아찔뚜 후무너 느근 들란 알대뜰 부인 바르 즉슨 벌없이 아론세흔 손슨 비에히머 브이벌 떠인 둘수꾀 어칭그지 어진의 절륵비에 거치라 주수관 나라 늙은 살아 돈문 지르기 와들지 의진이 벌 로긴 존두르 자랏 하티 벌벌 털짝 지수닝두르 타샤지 하티 야벌 왈티 흐르기 시금지럭지 지수닝 의진 벅다 벌어 오너던 수지 부이바르치 그늘은 우르고슨들 소아스 야들 오너던 늙은 살아 지르기 와들다 벌벌
다잉 둘 소리가